미 창문이 랑소수디탕 부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주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

0: 봐봐. 봐봐. 가시했어. 나 양자 정통도 쇼야도 다른 문에 이르시야. 봐봐, 가오고 싶어. 아,
1: 가오도. 봐봐, 가오도. 가오도. 不，聂先生，这都是求忙我修古月子，我你怕不你们心难了白杨家姐，得我起义，得得不要死，不然这都要家，这不跟这求呢，哪落见，求见得我的，爸爸什么脸都不没都不。
0: 勇啊，真都操到了落住，落住了。

한도 중국 개념쇼 세월에 센디 개파 미치 그 튤립시 전도 그게 개고 되는 페베 전도나 수녀소 인구수 없이 같이 상대 전도나라 다음에 개비하기 제시 삼수 현주 차가디 연이 소라 조윤 추상기 세바 리원 창을 더 조윤아 야나 대로 전도나라 창매 줄리 제베 냐베 총주 세바 왕이민을 더 조윤아 더 조개게 소터 조윤에 하나 주냠도 신신하다

0: 쇼치 마니 쇼치 마니 나라레소
1: 야구특송아
2: 샴르차띵징에디징시다총데기에팀이서고지티엔어원뛰어가서고지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오도야
1: 老公，
2: 拉，
1: 拉对的，古族酒店的解决全部收下，古宅的托宅都具体收点不来。
2: 对了，隔壁三万一，第几了？第来哪个月了？

0: 나 라니가 푸. 오늘 된제 용고 집에.
1: 마형이야 그래.
0: 태드 민두디 국배서로 시도.
1: 라게 보고 진짜 신이 흐르베. 니에 전 국배서 심도. 진짜 전에 하도 생기. 스스로 살 바베. 내 흐시 하고리. 장부 태제 린도 전에 흐르베.
0: 나 라니가 푸. 닝 제면 된제. 당뇨 매부 된제 제초는 과 용제 아. 是吧?
1: 그래 당뇨 매스.
0: 랍제 된다 쓰이. 아지 자노네 순도 갑시기 삼르시던다 나라니게 체시 여 가져 쓰면 봐 부주칸에 튼베지르 디랑아 샹야 루충르치 부에 로카시지 깁치 대야 용지 나라니에 네스 대여지 다되다 샤양 루 루충 르마 츠비는 그 제치가 아 아지 그 제치가 장게 숨고르 치다
1: 숨고 가르쳐 그래 풀랍다 조해 매버도 마지 전 삼르스도다 되다 만주 루충 주디 랍스 진짜 혈배야. 랑게 혼수님도 생각 깊다. 영도에. 이뉴. 왜 겨지? 말로 쓰이.
0: 니 고민도

0: 시간.
1: 마다 전주.
0: 마 전주.
1: 아직 마 전주스 가스래. 대수다.
0: 이샹. 아니 로가 제사로다. 마 전주.
1: 아직 로가 제시다 규매 마다 전주.
0: 안녕다 제. 안녕다. 대두시. 더더디 제시 가시다. 년도 많이 사주인다.

0: 퇴미 벨레 셰드 약시요 마시. 나 섬에.
1: 아치. 닝도. 가르 럭스스레. 가르 루크스레. 탄데 개시슈디. 나라니. 메토르데. 깨사야트리.
0: 나 탄데 삼루틴 제민도. 아, 대샤 람즈켄의 종민도. 퓨랍지디에 마랍체. 탄도 공스이나 미벨레 잡실레샤. 탄도 나젠데 제가 시기도와. 미디벨레 셰양 알레 경함에도 칠레다 준탕군의 시에는 니에카디 커바 초제아 당샤보.
1: 되다. 랑가 탄다 셰송어. 미디 랑카디 마초비너. 미디 이태갈 너 다음하리. 야마시다 다 그러버.
0: 진짜 영약 봐야지. 지만에 나니 다른 신공스나네 미디 토우리. 삼코니 순르 슝기.
1: 저는이 미디 렌트셰니 랑 벨레셰제 삼스당 용도야. 네스너 장게 침식 시에도 수수 교가 누구 된지 마다는 영어도 그랬어요. 장게 채는
0: 장게 신비배 아 네치로그 미국부터 지통디 나래 교가 야구 인부 신의 학국이
1: 장게 별에 된지 시리 응원에 갑시다 좀 야 네 빨리서
0: 치부 된지 가봐야 겸 예수래 아
1: 어찌 푸
0: 어찌
1: 뜨다
0: 너부 바람라 천정에
2: 말해 바람라 천정
1: 어디 뭐라가 잘러 미세스에서 쓰도 바람라 참 용도게
2: 당도 좀 더 용마르
1: 어찌 니시 혼상게 너니를 쳐서도 가래 땅밖에 지기게
2: 뭐라가 사와처럼이 송게
0: 뭐라가 레베 제디 미세스에라시리 제마제
2: 레
3: 그지 마리
0: 랍제 치고 님데 장게 직접 아 디디 콘서 항상 그지.
1: 네, 항상 오수이시.
2: 레스 타고 인다.
0: 예.
1: 씨.
0: 씨.
1: 가봐야 겨우스도.
0: 가라 겨우 든지 아니야 여러베. 너니 가비켄 메브자.
1: 디디 시겨 말다. 등기 장게 그 가발리다. 라니 가타 취제. 카시다 좀 모두 같이 두고.
0: 네 인거 층. 네푸 마구이 슈제 네 조디인다.
1: 조디인세. 쳔은 아.
0: 자. 다
1: 딘제시리 야 딘제시리에서 갔으랴 조조조 내 출루여 수고하러 와줘

0: 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 진도 나로로 간수 베티 쇼지 제 오스 쇼브르 볼
1: 도창 그제 터네 쇼핑나 주 도르숨
0: 주 도르숨 제 쇼브르 릴
1: 아 레세 다 비선 쓰고 말로 디 챔브르 샤브르
0: 챔브르 샤브르 더
1: 레세 다 챤나 갤라이 캐나 다 탄데 중창 쇼브르 발 디다 안제 쇼 메이언 치드 심캄 나로 믹스 케바 케유나
0: 디 루카치나로 고럽 시티 좀 꿉듀 고가니 들어와 제잔 심캄 다 컨지 토레 레지기 다 눈슈드 체
1: 두루와야 볼
2: 有呀的音吧恰恰那些传球是输是吧杨思思刚在我们呀音吧恰恰那是嗯俺最传球前恩的那球技是吧刚在我们呀的俺那不如怕这出去前的咖喱卡过着是吧日了的俺最近给了呃desk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dunyi baruli ya jik ni ta yige dungwe sudu dungli ya da parkur chenye rangi rwa kena jisung yin na parkur che ba ma tse tando di gang li ya ni ya goksung che ya ge lengge shuk chenpo yore la
1: le se gang zi ngom hiya si mewe la kashi bolo zu me sro ande jia dung zo rwa la ande gang li ya su so ya di kyo go yu giri
2: peke ta le sopta zu mo shtun jami di pa go yo go ya li ya su so li ya ngen li ya sem na lo li ya chadik chi gore la ding zu yu khana khan zami shi gore rwa kena
1: gila kena ta por zi chou zi sro rwa por zi tante jia ande shi du tugu ne gila kena nyeb che ya ki por ge sta chou zi shi gore rwa sui na
2: ta di par zi kye go ki ne maa sa di yin la
1: ne maa rwa le le se da chen ne ge lang ge nan su da de li qi du zhi ba le ban jue sai
2: zhi ba le
1: ge ge te jie da te du na zui bu zhi ba le jue sai na lo le
2: zhen du na xiu bie xiu guo da cha zang lo ge ang tang bu le ya ming jie qin jiao jiang zhi ba le da ang zu ka de da nu xiu qian bu ka zu yu ne ke bu ka zu yu ne le ang zu da tan de xian jin bie zhen du zu ji bie xiu de ma jie pa de nu xiu yu zai de nian yin de gang
1: ang zu xian jin bu sen cai pan xiu zhi ba le ge lang gong kan
3: bi sa gong sa
1: le se ge lang yin ne guo ra gu zhi zhi ba le
3: zhe zhe na ang zu bie ge de ne guo ra ba
1: 门将是修是吧？是是，那是。那听给给拉，不是这样子，也听得呀，听是吧？是是，但是这是吧？很凉，很凉是吧？刚刚就突然冻没啥事了，我这里也听不是多。是是是，俺突然包了忙起来，但是没听过，对，也没给拉去做盖被盖被那落了，裹着得呀，太阳给年个来多。是是是，有的有的。那是门柱修是吧？是是，裹入是吧？嗯，大大的，得体的。那是，俺那给拉突然裹了些些新白来给没着，得是。可给给过呢。叠松叠。叠松好围是吧？
3: 是是是。
1: 俺嘞，那是俺那后围的俺就。
3: 守门员修是吧？但这个也行的。但你那个，他的地里，你那个老了呀，他的结果也没得，可能是呢，他的三的十几年，三十个月的钱要买的。但现在出出国去，就是呢，怕干年做的吧，这些的。但没事，他的，假如说，假如说的，过了不去的呢，过了不去的时候呢，台湾讲，什么来着？俺们别，现在出油呢，包了干活了，干活。 벌어야 식신한 남자들이 매배 돈을 쳐야지 고랍 텍스 뒤쳐요.
1: 나 지난 주 고랍 본도니 데스트 제두나로 다스카 잠베베
3: 젠초스슈르바
1: 디게 뒤레베 남자 급진는 거
3: 매저 자디 남자 시슈디
1: 갑조다는데 하고 말한 벌어지게
3: 팀 남자 셔부 슈비오라 가정원의 슈두즈네 페네 지코와 슈미 땡게 요마로 봐. 아 버정고 슈달리 년에 수수 최바체. 아 최바체 능 신 수수 코바 점년에 쇼지 좀지 별주로 봐. 디가에 가고 요래라. 아니 지가 토비네야 가서 십지리래.
1: 레세레세
3: 다들 먼저 랭홍키 폴로레프키 조던츠 우치비킨 젠더티키 아 포기테네 조하키 다 조본젤라
1: 어 레세 안겔랑케나 루빈치 고네 신단즈 타두나로 츠유르바
3: 제세부터
1: 안 용서 근데다
3: 제가 다티 먼저 베데 타두나로 주야티 tujun kali jia pe wang ki tane ta chumre os top so
1: gelan ki na ruka na lo le pol gebse desti ke na
4: o nga gebsun re
1: gebsun
4: o gebsun
1: gebsun an zu chi ge to ne chen na ho wei
4: ho o ta gra
1: ho wei ba
4: de se an zu jong bi ruka mus ne ta te mus ge ro ba de ge yi bi ne la da mi du chan chim pyo to ne te su ma le
1: se an zu ge la ten gi zu jong ge ruka na an zu chi ge ge men na xiao zu sai
4: o de le zu jong jin du ho le
1: an le le le ta na ta ge ba de an zu chi du re ba la
4: je ta chi du ro ban ju sai ba
1: an le se
4: de ren ta ta chi du ge
1: 如果现在的你们的车厢我那全部是拉多了我就给这个我保留给当个他特许你这是吧哦这个这个保证你的还真给我那都是保留的你的同时也是要我学习的就是保证你给了就求济在这个我大概了求济的哦你估计安康不那样给他冠军修是吧我修修云南给了他是修是拉云了那是俺最怎么用不得的这个是世界杯修是吧这是俺最这里的领悟给真多的呢保留来福给碰杯不扎着了我大概了是吧保留来福的矿的那里的总领碰杯给刚才不是真多不如你那两个是领悟呢的和他都忙不起来是吧明他个人做活送些他人给领悟给保留
4: 아니 진도도 소소마. 오늘 찌르지 땡게 있는 야고 시청샤디.
1: 네세 가라.
4: 레세레샤. 어.
1: 그제나.
4: 레세레세 로로.
1: 참키 티즈나가나 즈님도 양갸르 콩키 버시난키 지게 민시카라. 로브조스난.
5: 점님 품바. 세계배.
6: 점님 품바. 세계배.
5: 고라.

0: 门将。
1: 果让，门将。
0: 先祭吧，裁判。
1: 先祭吧，裁判。
0: 古替先祭吧，底线裁判。
1: 古替先祭吧，底线裁判。
0: 波律给不，求星。
1: 波律给不，求星。
0: 顿入啊，前锋。
1: 顿入啊，前锋。
0: 顿色，前场。
1: 顿色，前场。
0: 击入啊，中锋。
1: 击入啊，中锋。
0: 夹色，后场。
1: 夹色，后场。
0: 击送，中卫。
1: 击送，中卫。
0: 击框，禁区。
1: 击框，禁区。
2: 스마링게 투즈기 겐베 드링키 레세 슈삼다가 시행이 가난소 지메 레세 낭양결 시행이

1: 你呀，让开心哦！
2: 好了的，听着，这个月，
1: 从今天起，
2: 我们平静嘛，这女网友，到底不是说点这边啊？
1: 李先生，我那电视啥时充啊？你还在那说点国语？到后面如果就说上面你也等个月，上个哪里平静这女呗？等到俺说点国语啥个钱，我才去买嘛。
2: 听不给电视是不？俺让你老家这边去了，不俺这账，说点引进不起这回事，没事呢，看不定也是不？
1: 李先生，我那最难塞穷啊，用啊，上课念去，一年年那些一大，凡凡年纪，不年纪不大。凡凡我那年纪，八百可不多大，钱上俺顶够的些，但他都对的，想要路路出来催么松。
2: 但他看了这些频道还有嘞，你们就讲不到，俺就不拉不起那等个的水生不嘞，那就得等点休息下来用嘛些。
1: 老几那个看连着钱，俺就翻翻拉不着着呀，这这么的。
3: 他是，罗杰给写忘记游戏，沈小叶，你写别给是怎么学习？我让你不会听到了，真丢人。他那俺最近最期许的，七六个看我的，从前，他到俺最看养的，拍动个鬼体，看这事情，送这钱的这，现在年三十的，日完了场面，吃亏了，三六也不行，他都看不赢了，他到场面三六退了跑不过去。
2: 现在崔西北亚的天了，三位人心大，各一人心给拍动的送这钱都不够的。这，我那行三十多岁了，谁下去的？俺爹呢？今天就从下的军工民多，没得国家的王炸的，起来给娘。他呢，骨头被从哪运的？开心嘛是？崔西北亚的，看样样钱的有嘛是？拿不到太多，吃糖多的给作为崔西的。
3: 俺让个生出了没听没？
1: 开起嘛的，一来可把对些。你上班，苦头我买不到，经常对白，怕东西多。天天争穷苦，我也出土不赢了。现在来去讨着钱，钞票空不成手的，七十多的生计。老几了，老几了，你也拼命了，离非凡是个月，这样子干的，老穷的家具，我做钱都得给你拿点有。很多西山钱，那可多钱，老穷赚来要的，你那老婆他们家赚也买不开的呢。
2: 既然来，咕噜嘛难打，也许把三打，也依然了三十多个。
4: 老者三百给烟的，直接藏嘛，能打药嘛是。老者也不是你的，俺作用给老子开皮蛋和米酒是。老者藏面吃烟的，老者不是找不着不是，叫哪做土产嘛那啊？我要。老子知道，老子知道，老子知道。小肖，让给藏嘛，他们休息的继续的。
5: 老师，看休息。电视那个，他们休息的，用啊，怕冻的，休息天，你们裤头不要穿哪的，没说呀这。
6: 他妈怕冻的，肯定是买不着的。天气下不的，开心不起来的。
7: 没得给看钱啊这？这算账？啊，看明都，看明都，啥么都休息。
8: 上面要几年啊？崔西涛那些呢？我当初初级当，这当天被崔西别接，不说多的，全是给号码的。第二那边广州场嘛，哪路边？从哪是这号的？来个亲眼没得着嘞，老弟怕不给，从哪是这号的？
9: 啊，老师。
7: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KG-sengyu, nesu-shibu-la-xia.
1: Kase-do.
0: Kishang-yong-da-xida. Dung-wa. Fei-fan-am-la. Ri-xia.
1: Si-bi-la.
0: Da-yi-ne-shira-ge-men-jo.
1: Tien-san-mi-tien-su-tien-chung-gan-la-la. Bu-gu-la-bra-chua-xima-xue. Jin-chen-xie-wa-ya-yu.
0: Rang-ge-bu-gu-xie-du-yi-men-da-ngu-xie-du-yi-men. Kare-ya-wu-yu.
2: Nasi, 레미스 차돌 고비나 다라부 타샤라리
3: 다시 랑게 니제 승람이나 편도 가르요래 랑게 니제 제나 구서를 삼주베
2: 예 니제 제야 구서라야 체도메 예 로지 세제 분야로 체는 삼주
3: 로스줄이 땜비요래 랑게 로지 세가 진제 편도 가르요래
2: 이네 콘주 승람이나 전화도 주부리시기
3: 아 콘주 시기세 콘주 승람가 뭐 좋아야 가래 라이나 국수수제 미 깡비 체주어시 다유슈 란티링아 수로규 니노규 미랑원신제 뉴시아가 용구시 삼장아 삼제도
2: 용아
3: 반반리에서 교수 두서 깊이 로규
2: 야주 안 송멜라 반반 아무래 다지스 아니 러저 템다 뉴구 두서 두서 야오게 아
4: 小燕
2: 송멜라
4: 이게 바퀴규
2: 나 새 먹어도 이제 먹어 계속 어서 예부위는 새 좀을 레나한테 태워
4: 레나한테 태워 가르쳐 그래 이게 창문 좀만 사버리 교수 로규 보고 갈라서 있지 개규
2: 야자
4: 나한테 가지 그래 만수 있자 죽어도 아
5: 아무라 막 흔들 수 있죠
2: 계속 무슨 아무 레어치도 수상만 채지 만수 있어
5: 네 아무라를 포기하고
4: 인다 어, 반반 랑게 아마추다 갈리인다
2: 계정말이 암청문도
6: 어, 제장 아니, 통디 통디 문에 항상 딘제스 롭지 세가 좀 예여지 배. 마랑게 삼로만 담치. 김다 딘제게 롭스 개베 부부지. 롭지 랍자 냥뉴 그지 배 아.
5: 아무라 니 키러 쉬고.
6: 제자.

0: 嘉伟，让罗阳呗。俺们这是当地这里呗。泡沫卡工这许多东西都让老多卡巴占这些地域呗。嗯，你那么啥去路啊，亲哥？嘉伟，让村里面活动噶，现在俺们活动噶，吃些汤，点点茶，菜是的，谁敢不拿路下去？啥去交易？
1: 신예, 디린 가르가르 장 봐.
2: 어, 프랑스 개체, 강친체, 빨리 샵도 자미.
1: 아래, 잠아 주제를 읽으려도. 신다 개장 매배.
2: 어, 너 응지기 교수지 TV.
1: 응지기 교수지래 TV 매배.
2: 어.
1: 헤, 제나 숨자지 시징아 군이주 대집로 가래. 얘랑 럽뇽유 봐. 정도게. 자중 제배.
0: 야, 신예, 철로메 커던다. 자위, 신도 아메 커던.
1: 나 수수다. 사바가 내리지. 라다 가바 잼지 냠지게. 비중 범지. 소중 제도 그룹에. 상가 주지 칸티나. 니람 당시 대유배.
3: 我白天卡巴爹爹咩？那么叫我忙活些来得个咩？我个姐姐个姐，强在咪吧，我们今年都大爷可热了啊！电视大，这娃嘛些事，伢俩听嘛可熟悉么中个？伢公司大，这娃请咩？没人说的定制，俺做起么大屋里拿车嘛是？空姐拉不着当也过的，上去都请嘛是？阿吉卡嘛电视大，卡大些电话嘛是？
1: 让另一个的新越南了，所长也好去，培训给江浙也不些鱼呢。是呢，拉着也不是了，去屋里，新鱼呗。
0: 嘉伟，让俺是啥种哎？场面不就看个奇怪，你们的培训个不够多，做文件去要是自己的，我那是呗。让对哒，创造那了，给咱表达起个对。
1: 今天没被明天做，给请问的谢斌呢，怎么下注的？ 디리네 고속제 자만드 시제도나 년과 말이라 따과 말이라 시에과 말이 샘쇼시 지금 뒤에 만주 신유에게 예바도 리부짐제 장제 생수무 고리 만주 짐장군의 신나 신유 앙탕마도 님리는 용마리 원조준에게 앙탕 등지 신다 잠을 동무리
0: 쟤는 지리에 두고 말이
1: 这是纯粹节目都不能做三档嘛的，对我们俩都是其他，写嘛多，让金子们切切，你们可是要的啊？我是不注意。
0: 你也去留个情歌。
4: 喂，张队吧，老友呗，对的，俺让你把这家伙吃的多，让爹们叫不停的吃不穷的，我那吃不着吃不多啊。爸呀，让开始吃鱼。
5: 对的，爹们吃不多的，把我们家吃的多啊，对的。
4: 吃饭，啊，跑去，跑去，跑了，正在吃鱼。 当妈的，看老三人都还没见到过。当妈的去，快去！快休息。哎，伢一张跟俺哥哥当姐，干别吃酒呗。伢可对老子姐姐可是过意了嗦。俺我没，不过拿着药去当同大概值吧。
3: 让三弟呗啊，老几的让了也七十呗，让女啊，不想让路老兄当伢的，做那么干啥不是？什么大的？那咋没走呢？很少去西游嘛的呗，叫姐姐带那个花勇噻。
2: 李想让女婿。俺我国家民族啦，昆山国家民族，俺不过拿这幺西当同大来之吧，快去喂。
3: 咱国产物嘛是的，我有么个需要的啊？李西，咱给昆山俺国又是了不少钱币呢，几千呢，俺也不会随用大王啥这哦，你知道？
2: 随用大王随意的没呢，不过俺们俺的。他都不多年岁数，婆里年抢不起个的，让许多钱还多。
3: 用啊用啊，让准备用那陈皮的钱啊，有，快去买。

0: 상매 겹겹 쳐 봐야 씨.
1: 비싸스비싸스가세소니친도디마군에 용유 니리페판기 암라르도응아스타베니 시와암라 소괜나유메베제시 시와암라 라트나 신김녀 뚝다슈루시 계속 말한 게 돈 괜찮으시 라이능아스네 같이 돼봐 쌈 자심큐 나싱마시 니람산소비 계속 말해 계속 마시 니에 모랑 캅산시고 캅산구이 콘제 돈도 말한 게 아가체 문에 더니도야 말샤
2: 你的中文呢？让你一万七头买不着，给人做你的，给他摘多啊！控制停车钱啊，给，停车开来时呢，控制着完了，不过昨天路中了，昨天去呢，什么好事？今天控制停车钱呢？老窄车的钱呢？控制大单别丢。

0: 고마리 랑롱 나지야 라고 들어도
1: 랑롱 랑미 누구야 아 문에 전 대장아 레그 차와 차비 유자 상게 로스슈르 조조 첸 삼슈 이네 랑 뜨다 지와 겨야 데 민도 계정 마리 선인아 랑 로스슈르 기 세프티가 두이
0: 아 제 마리 민도 과로 좀 하시다 말하니 쳐어버 말을 와게 하면 가르쳐서 와 랑친의 개어 마리 이네 인지 랑게 샘님제 좋다 신수해 Sim kunjus lembu resna, tantalam sa nihajo, ya shanshi.
1: Hazi, nyasim lembu yu. Nyasim ni loksu juli chi, nesu sep shi. Bukji gyugu jay chaya tiyala, samla dangyo gyabda si yi. Tuda, chokzom na buku mangu dinje, temdu luya nim kasha jiga chay yu zang, xa yang lu lupchung zhuwa tuku yu ma ri. Di nyalu gyum zay shi wujba.
0: Rangla, se shi harki gure ya, zhuwa harto ngay ba, ji gyugu jay mea su da si ngay bi. Di sep shi tajabu, lo zay lun jay mingdu guanyag buku, xa yang lu lupchung ga lomadu wei cesile shirakay ma nga. Lapta shige, buku mangu tinte ya dutu ugrubi ya. Buku lopzen chikinyegi, gigen mangu tinte yoma shi. Tanto, tuzu gyundo dangu yus. Tuzu gyundo hengzis dangba cha cha ni, buku mangu chi tuzu dina tsuyung shi. Chen mo zuwe buku nusu hengzis chawla ya. Kimda zangme raneng shi, lopzu yu chin, takchu shawu yusul ugrubi. Ranyu ya, tanto lopzu tonyum chi ya buku chigo wari. Tanto lapta sangma lopzik chakin yao yoris. Mi zui, rangla ya chingma re, hengzis chingi ba.
1: Jangge ele nye shi abdu zizimi ma danda. Jang, kanda nga ranyi, tanto samzu jibu diyo mindu.
2: 俺这三组军军去的，书记给干土嘛是，俺老师去的主要他去的。杨宁说他不说，
3: 你还跟我说，他给你过的，他开心你们多。
2: 伢们呢？你希望给俺们拉了？这真是过啊！这里过去还是个，他给你自己去写么送？他那伢这里过边呢，让给过点这个有三十来下不的。
3: 别找不着吧，我是俺他去，操办那的兄弟，操办那的兄弟，俺他让牛不能过，
2: 让牛个月中，操办那的兄弟呢，咱们还过的。
3: 妈的，操办那没忙过的这样的，虽然俺他们还过些。其实我那操办的肯定些个，然后哪有啥事不？没事呢，让操办那的兄弟呢，今晚操办那点钱不得，出来个通话的。我是操办那的兄弟个嘛的，俺他去。第二故事。
1: 答应了，给不是行。我呢，俺做米拉姆工作的时候，养家这点呢，给不看你们多。咱你俺这老师就注意，别是多没。苏先生，你老师就是注意自己。
2: 啊，
1: 对的，给我对的。老师就是细节偏到很多人，老师就没我先买吧。哦，是答应的别的事情。
2: 我是，
1: 喂，啊，让给襄阳路路冲的，今天是我新月收的不？
2: 哦，你啥时间？
1: 我在这闺蜜，看他让给你娃都给俺俩就打着娃去偷钱呢，让给平胸老母听。

0: 我们就要去要团团的这个月的时间我是知道各地的明星大概点点点点水我让你的国家说了些他们的牛马达看我的这些可能用不上用啊用啊你先说让他们这么些你要接住我先去去用对
1: 인도 마법다.
2: 아직 같이 가.
1: 아직 마법다.
2: 잠깐 안 진짜 더 재는 용도게.
1: 아직 내 신거지. 랑차스케베 제일 랑케베 시라 허리. 이네 라주고 모터지 가다 화용 그래. 라미 갸베 셔주 통대면도.
2: 잔로 되부치. 나미 갸베 셔야 공부딘 제메다.
1: 아지. 라미 갸베 셔주네 하마 혼이 되는데 저거. 빠이다. 네 랑섭제 갸베 셔. 마법시. 아직 마법제 술도다.

0: 장가 나 대체 제 갈지가.
1: 개 주말에. 아 그다. 야 이다.
0: 생아 대 요뇨유.
1: 아 봅시. 됐다. 니라셔. 니야 라브데. 딱 제가 한번 혹시 미기. 라브데디 진짜 상매 나러. 자기 유배 마세. 파견 나러. 추철로모로 동야기. 되게 되게. 전도 제가 천시장서로 간다. 대화장서로 가. 전향장서로 가. 천대기 락세보르겹스. 강세보르겹스. 추기했어.
0: 장게도 세제 최카르여레. 도저 직제 잠지. 라브데사바. 도저 상무 이거 좀. 조디 루트 지저다. 기겐 약류지. 라브데 루규딘 여르베. 딩저 타브 여르베. 이교련 在 타브 여르베. 기겐 닝부 가스 등 여르베. 정시디 게 난조 제토르베.
1: 닝도 라게 서도고. 신화를 패도시 가리메. 라게 셉싱미 두고. 수수도주다. 님실된체 따와랑 지치고어.
0: 나래 전화 제비나 개치시디 기겐지. 님묘 유배 기겐 거르마도 라프 튼저 유미든지 그와 용지. 콘서 단도 수소에 부부지. 부고 근제스 럭그래. 아직당 알로스 게 먹어. 편도 요마지. 모데나즈.
1: 다시는 럭주 전에비.
0: 디 인과청.

0: 곰초다마지
1: 나대시스 뉴바드 접흥도에 겨근이 뒤도 차요리
0: 나겨비 이내 아래 갈래 접지 장가상 수치이다 자는신 미랍스제 되면
1: 산이나 데레 가요네 용복에 사도메바 데레 롭지티 타바던 요마지 신스웨 산다란 경라데요다 치주니 좀 알아나 드레스 여겨 말해 고정해
0: 장어만 산에 안 원서도 가 밀컬리케 가면 좋아
1: 年轻的有我会写的人吧昆山文化也是亚的让个才不讲年轻哦用度哎

0: 그래도 항상 속에 흔터 죽여야
1: 양가 근처 쓰여봐
0: 근처 쓰면 양가 계속 정말하지 라슈다 니네 마디다 잡아도 그야 아장장 지구 시키한테 말이 이네 자세디 계속 굽죽고 굳어 있어야지 야호시에 되다 타니스시 내 학시오 실도지 세와 네 갈래시 다게비 자도네 세베니 신이 니스슈 두기 깨라 유베 낚시 캡지가 쏘이샤 은이 그 중동 미대 세베니 승구시 다 태수 제자 니가 세우드게 마구샤 네 바라대제 니 라스 세비
1: 지부켄의
0: 라게 진짜 시기나 오늘 찍고 재밌도
1: 오늘 재밌디디 네 바제 처음에 재밌네 시도 망고 통하시 이네 나 다가 가부도 되다 잡지 그 시기가 되죠 출시에 야고 싶이샤 믹스해시도가 단도 디네 트립에 우유도 주에 오늘 믹스해시도가 난저 난다 찍고 싶이샤
0: 天山穷下子，先求我的。
1: 大龙能买吧？龙，我是内西沙乡，龙南龙是大名都。我甚至啥不起。呀，甚至考虑。你爹那个人，你跟我那七十啥不起做过的？
0: 채식 가래.
1: 어. 고동비 고치시다. 규다.
0: 아, 지. 술지는 단대줄 고동제. 겨우성 배트루스. 소이 봐. 고모동다. 윤근이. 지부든 저 카르실로이나. 소신. 소신. 소신.
1: 我自己叫个天姐，弟弟两个姐，轩轩给他女预备落地日子，谈都没谈了，可把是给不赢，都上马端的。马虎天姐，喂，老婆，落地来中啊，叫个媳妇来中，都上马轩轩给家女预备落地日呗，天姐忙了啊，我呢，我呢，给他做什么差事多？
0: 建筑项目，他们都是下了不着重点送的，到他这里工作耽误啥？
2: 老对不起，让给他的媳妇做，你也仓库下课时，他工作耽误的。
0: 我
2: 这，让给西边路，可就一年上面几百间单间，没都是了啊。
0: 定了，啥都不多，让天天他学不会，老早了花不讲啥子，等下你阿姐花不讲就学呗。
2: 西边个吃苦有压力，这是，等下下课时，用啊，大力西面的，看到起来你给推出。

0: 娘大，新月给刚去住的，婆母的，俺就是这工作的，巴黎小姐大爷好些个不是，
1: 穷不顶这。
0: 嗯嗯，嘿，得哒，累死。
1: 俺娘要投资当大爹阿爷，
0: 给起嘛是，俺来过去等哒。
2: 新月阿姆啦，新月阿姆啦，
1: 苦没没着。
2: 新月阿姆啦，永贵爷，
0: 永贵永贵。
3: 新月阿姆啦，那算不算是？念我这些，莫让新月阿姆加工什么苏醒时，
1: 听这个吧。
3: 莫让新月阿姆时，
1: 看不上。
3: 念新月我新个月，退休白的不再干业务是吧？这些大领个当个可把心呢，苍茫茫人个手机几个多。
1: 是，俺这两个不再经不起大雨，没几个他们钱些个人。
3: 我是新月阿姆啦，俺年轻大气，让大姐姐去我身去，退休越南面呐。
1: 这个是，一年新月弹的钢琴经济，特别不明度。下面呢，俺做没到同仁啊，到时带下着。
3: 用啊用啊，
1: 今天是，
3: 这，要去啊。
1: 俺做老宅呢，看不到人接不顶这院里三三没穷。我那长钱没那能行，俺们退不许多。
3: 俺最起码要去，才懂得。只有俺们俩给俺写去，俺六岁天了，是他新妹，不过啥的，天气水忙子洗碗去时，我也打不上给，只顾我妈打。我是年初最开始下雨，给他那个几对的，落地的，接些长满子铁柱，腿骨头找不着不是。俺最新月日暮吃鸭天了，天气是美呢。你养是吃就喂鱼，顶这些年养我要的生病，顶这些大人民多，旁边我呢养我是吃个短呀，
1: 养我是吃一下。
3: 我是，给你平村给真给这娃苏的，今晚团大一堆这娃些点要吃。
1: 我是，
3: 养啊。
1: 你也怕些个？
3: 新月阿姆啦，我俩最前问你们的，培训老么可最容易叫情侣呢？培训老么容易叫爱，可是我是。
1: 可对了，培训老么容易叫情侣是啥？顶我那一面，给这些吃过三去。
3: 恐龙面被当切铁嘴，米生不别煮我食。年生吧，我两嘴啃大铁嘴，一起吃马蹄生皮。
1: 让些当钱呢，你嘴顶这面不是，是吧？
3: 他那是就当呢，熊族老兄给老母丢丢，几扎钱是？蒙族老母都要忙产呢，更有就是，看这所人叫巧些。对嘞，不过老兄了同自己吃阿的，开心是。我叫吃阿吞大铁嘴，对嘞上马当。大姐呢？前回你们的不过压个铁柱，请俺当年用过二十个，年岁的我那一拿。
1: 既然是他们人脸右边，俺们小大人，对面个庄当的做一几千年可把要热。大个九年是大阿姨，四九了，一切钱我热吧。
3: 看的，肯定一年没的，俺那人是啥名气？旁边伢个讲了，天多大大的，可这些年能当有嘛事？
1: 俺们那也没休息成个，去咱做今早吃点药点子，不过蒙族的今年腊肠嘛，当然卡热呢。
3: 卡热，俺做熊族腊肠，当吃嘛是别啊。
1: 啊，可是嘛的啊，你等这四个面，俺做得好多吃不明的。你若不蒙古去的，不过应该也会吃着钱的上去。不过今年腊肠当时，
3: 他个药材要提前休息，他个一蒙些药定不赢呢。你干嘛性别？怎么这钥匙呗？哎呀，这句乱毛通，钱不看书，买不抢对门头。热，抢东头。新月俺们两个乖呗，抢的幸福是多。
4: 看东西。
5: 哦。
4: 俺们这都给。今天给那个孩子了不就？俺妈学的。俺妈也没钱可以呢。
5: 俺们了，今晚呢，昨天俺妈弄啊。
4: 可以。
5: 江苏员工那个年头就躺起死啥？俺们了，给人不过的嘛哩。俺做不就看不过嘛，到底这钱哪儿的？
4: 바바가 셰프 다그리 아메 켈린초 제만에 디렉션 재미요 교수시
3: 어
4: 아메 저도 추제나를 접합 체샤유 장개직 년제 지도 지문도 직대 아
2: 보로
6: 어 보 밥 제일 중에 가간대다
4: 그도 맞다 반반 수주가죠 도스네사 처리 저 수수 출연식으로 봐 수고주셔 안고 숨 마시다
6: 제 보통 중에 주된 일이 나 중국 가서 일로 제비나 부위 소중 나와 상 제지유
4: 오늘 시베
6: 오늘 인고수 이내 계진 일 시행다 제 예고 등 말다 용수래 제 중국 거지 핑진 용탄의 용마시 뭐 제지지 아 보
2: 어
6: 바비 용구다
2: 요
4: 七九，七九啊！

0: 키란 이게 니네 불을 쇼가지 나서 가져요 말해 지만에 니네 불 던도 디데 쇼가시다 니 레라 봐 쇼메
1: 다 롱랑 말해 롱랑 말해 어 쪼쪼쪼

0: 꼬불에 나도 당기 아무나가 시비 슈죠.
1: 당겨리.
0: 알아. 쇼쇼미도 저 멋있다. 아자 아자. 부족한 거 지금 님들 빨라 아무나 친대 민도 아자란 친대 우르베.
1: 그래서 보고 저 상아 하자 저래.
0: 아자란 저다. 아자란 가루.
1: 장수예. 내가 쉐이다. 보고 별난 쉐이죠 말이. 심도 안 가다 친다. 뭐지가? 다 지스 지스. 내가 쉐이다. 아 저거 삼시라 유. 세상 직원님들 슈토민도 이내 라뉴시 아무나로 콘도말라 아 따라 롭촌 조조였다
0: 아 롭촌 조매 아 부족한 데이 부족한 데이 부족한 데이 시와이 여리
1: 시와이 롭촌 조였다
0: 쟤는 시와 롭촌 거 바치니 아 다가 조이
1: 라인원에 저거에 라기 쓰니 시리도가 장수에 폭도 라인에
0: 아자 뒤도온다 야 얘 잘못도자
1: 나 그거 나지 장수예 씨의 비나 잘나 그거 단지
2: 잠시 사와 좀 시라도 계속 갈래 가슴아 예 계속 어제 제일 인류
3: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망치 우리. 뭐야? 야, 계속 레이다. 야, 계속 레이다.
3: 야.
2: 계속 말해.
4: 야, 또 또.
5: 야, 야.
2: 이 상황이다.
3: 어, 진짜.
6: 야,
3: 진짜.
6: 야, 진짜.
2: 뭐야?
6: 뭐제도가?
2: 야, 어, 니시. 어.
5: 야, 자. 야, 자.
6: 야, 자. 야, 자.
2: 뭐야? 어, 마당도 알아 봐.
3: 야, 자. 야, 자.
2: 계속 말해.
3: 야,
2: 자.
3: 어제.
2: 자, 전화 게임 상황이도 와.
3: 진짜.
2: 라고 쳐 봐.
3: 진짜.
2: 아지 잘 교체 뭐 소라게 잘 교체 방문에 작으면 누가
3: 내가 입에
2: 내 대너 나란히 냠레차도
3: 냠레치고 야민도 잘 교체 방문에 섬시 참아지 너 오지 동매
2: 간단히 해장라 균형을 치그리 동시 아지
3: 지금 몰라
7: 지게 골라 피자도가 랑 교수 최지지라
8: 지게 몰라 지게 골라 피스
7: 피스네 용원 용아
8: 드린 시브자 샤고 저도 초인 성도
3: 누구 덮게 할 피지
8: 너 최신 나한테
7: 기랑 아버지 이제 베베 야베 년라 소환한 공내스로 더 쉬우로 지게 골라 만주 공시 차고 소분이 이게 차고 주시 기랑 게 쓰이브지 쓰이다 디나니 기랑 게 집담난다
9: 자고 봐 소라기 자고 뒤 오늘이 항상 했지도.
3: 예선 바루지 칸세야디 돈인 스지 인자 차고 지디 예지 와러 삼르닝 바 균도 담비이나 루지 칸나르 편에 참으러 레레르 체르 섬기.
9: 어. 가도 맵스 제 만에 마땅비나 자고 주시 균경 말이. 망원에 갑주.
3: 터제나
7: 정은 예수 뉴유에바 수신한 주 초배 난게 지순식이 뭐란 게 주의 재배시고 기랑 투이 증거지
2: 자르그지 뭐 수신 게 주시 오늘 가세도 이내 제수해야다 라다지 다니보 배들로 가르다
3: 네 초부디 주시 딘제 된 토디 콘조 라다치야 게 누비 유베 다시 땡은기 잠지 야고 카지 지게 고라게 신요 유기리
2: 上了可怕用鬼
3: 广末村你可怕是你喂阿家周啦阿家周啦阿坦的村都抽雨飘进去什么不明度阿家长给某这些嘎姐希望出去用的用不对
7: 됐다. 차고 됐습니다.
3: 고마서.
2: 잔이라 겨우다 보이자라 로지나.
3: 로민도 참고 그지 제차.
7: 그지 제차선 지요시. 어, 수신이 부부 부족하니 롭중의 주조 여자. 아멘 원의 시에나 심제시라 여시. 르발라.
9: Tidhe kub ki yu lang. Ngan zi nang buguwe lap cha zhuzho yore.
8: Ani?
2: Jige gu la. Nye chok buji kye cha yubay lingwu ki kienshi. Kye zi kina tong du yu na. Nye kina ngu
9: zhuzho. Oye mi du. Tien sama nge jam gu shuk shikri. Nye chi guwe di chung zhe yin.
2: Ta jie tong ying mi siya di. Wun ne cha sim duwa. Lo shuk chim du.
3: Tanda pu ju ka ne lup chung zhuzho ba. Wun jo chik yu ma zhi sa. Jige gu la. Kiran ge kien chukin.
9: Si sik du.
3: Ngan zui kim da wun ling ge zhuzhi zong gi.
9: Chenarang, chun tak mei bai da rei.

0: 너 비비. 네 키고.
1: 죽어도 쓰다. 김민도. 갈래 가서나.
0: 갈아 쇠사. 성재 제사. 만년 공부시고 인다.
1: 19거 캠은 중아.
0: 캠은 중.
1: 시원 그봐도.
0: 다가 유.
1: 시원. 시원. 시 그봐도. 양 커브를 배. 시원. 시원.
0: 만년 공부시고
1: 인다. 영아 영아. 시원. 아니 라니 이면 누가 장 가봐 갑자기 시원 시원 니 앞으로 가봐 친구 있나 시원 예쁘고봐도
2: 엄마
1: 어제 지구 지금 차샤랑 성유 아 됐다 아무 전쟁에
2: 전쟁
1: 수구가 배트 짐을샤 짐 차라 야 수구가 저
2: 수구가 저네
1: 아 됐다 고등 전쟁 야 됐어
2: 아 저리
1: 아
2: 满足他，是不是？可怜的，可怜的，是不是？对的，呀，阿妹去，得行。啊，阿姐，他勇敢的，要去。我自然几个钱了，咱不管你啊，涂亚明都，呀，阿妹扎起，扎干不走啊，哥啊。让波那个卡地就啊，让那彭州说了恰恰，几个钱了，出血的，呀，得行。恰勇啊，对呀，这些。彭州的钱，你这是给不得？
1: 로고이게든데스케고리
2: 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0: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소프트대 직신다.
1: 뭐대 나 저에 한거디. 진짜.
2: 야 미키비 너 공대 봄 예쁘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돼 봐. 고나 고유콜. 럭칭이도 럭칭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青皮糖给吞起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起鱼别亚棉拿出去洗洗这星期您就来住别民族的温退给冷却特别给过年民族能够给沙外街头不拉民族给鱼人狼卡家美国的糖能够拉普通美别糖的小军刚亚美吧亚内上头云通亚棉泥里糖铁味人心给亚棉泥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切了给连鱼卡巴郎茶连我给古迹出松古古 古初松三年拉斯娘前浪富康面康起年度不三百卡住青笔堂那年地堂地年十个字路木切地亏卡住青笔堂那年面接冲康老个冲地儿年通去滚不浪老个路冲堂不要卡住青笔堂那年面接冲康

0: 와리, 시원한테 니 건드렸어.
1: 얘라는 셰고, 랑가 퓨. 나 검도 껴줘. 지지기 지네, 지구가 구부도 껴토기. 곱디게, 껴싱민도.
0: 롭중승이디, 클리클리 제창구리. 마세, 퓨레바 득스레 매다. 망고디제 화장투래. 마라니기, 루리다체 득스시게 두고리. 소소소소 이지고하다.
1: 장게든 제 셰디, 나의 남자 말람 차주기.
0: 당장님이 쏘자. 마라니그 부 상담이 다시 고리. 보고 참 집은 면장. 인지 컨트롤 재는 정말이 신수해. 어쩌라 피베.
2: 어, 괜찮니 피베. 부
1: 분이에서
2: 말래.
0: 꿀에 가이기리 국민수.
2: 레스.
1: 참마 차고 냈어 이베.
0: 샤샤 남사리.
1: 신도서게.
0: 십도 아주 라니아 소식.

0: 나이다 카 트웨그메.
1: 다 그리. 지와 라뉴시. 나나스톰 저티 잡는 싫다. 카 최고섭니. 최토마지.
0: 어. 잔티링 아메 슝레 카나데 카스칼 베만 줘.
2: 계속라 드림 부치 베베.
0: 어.
3: 그래서 잠시 생각해 야르시드.
0: 어쩌라 컴사.
3: 맞으리 싱거다. 너가 주인 봐. 잠시 챙겨도 야르시드.
0: 정안이엘 종인다.
2: 키라야 테시.
0: 아무로 손도 손가 마티는 용고를 봐.
3: 손도 마 손 레컨 데스 채우래. 밀크 쇼치야. 과중에.
0: 어.
4: 야, 신이지 칠해 좀 아.
3: 탑시 민도 계속 부제 루부드 랭네 튕기 인스기. 드림 부 마치 정치 지샤. 어머라 쉬시.
0: 어머라 컴사.
4: 감사. 지글아.
3: 전화야 주인다.
4: 영아 영아. 또 전에 손소 왔다. 재영아.
3: 영아. 진짜 경을. 가스칼만 줘. 아. 아메 슝레 카날 역제 돼. 아.
0: 허지.
1: 지 시바. 진신의 통해 들어가.
0: 그게 지글아.
3: 오라 스피시.
1: 진짜 스피시.
3: 주저 샤샤다. 아자 다왕 스피시.
0: 할로. 푸지부. 지게 가라. 잠부 신이 돼야 시도. 야, 랑고스톤다. 용도게.
3: 다들 뭐지 잔체비
0: 계층 맛이
3: 되다 아자다 저저 그니 름이 치케브시라 여지 도즈네 장 름이 야고 실렵다 러브 용두게
0: 다 용두게
3: 다지 승아야 중인다 되다 시도주 봐 손들다
1: 영아 영아
3: 되다 도즈네 아메 장 슈그다 뉴그제 도즈네 름이 치제 되 아
0: 오
5: 저수미 바로 지교
0: 저수미 바로 꼬치 뿅뿅
5: 咱爹是吗？呀，老人家。别别别！哎，根据地干了，这苏米帕克家就不要了呗，这不许多，俺来让他来支持。少做一点不？都不许，难免俺娘疼的。难免俺爹疼的。这这这这这这这。上铺了呗。
0: 嗯。
5: 俺做公司也不是假，明天三七七，不提这来干用的多。
3: 나 테모 당고 인다. 드림은 더 친유메.
5: 왜? 내 다 쓸레비. 랑람 살롱 맛이다.
3: 저.
0: 피피피오. 피오피오.
3: 다 지스 지스. 야, 다 저. 시와, 데. 슈그 데이다. 뉴그 데이동아. 자, 름 치 야고 쳇데 아. 뭐? 아메 손더시.
0: 엄마. 나 름 쳇데 민도.
3: 咱 什么 吃呀？搞不要是不？我这爹，吃点一打，爹那顿啊，快点哎！阿姆罗，
0: 我做点牛肉面多，这让俺娘们都晓得。
3: 阿妹让吃点点多，对哒，开心嘛是？阿妹皮给穿都是擦干净，擦不得个，那么上粗样个，样得个。爹，冬至吃啊，阿姆粗样的让吃吃是，样得个。看你啊，
0: 来。
3: 난지 파동게 터제디 갸치르 당국이 토마 터르 담비이나 파동데 갸치르 친 냠드르 주리 마세 데시송아 디마 팀비이나 아니 정중국 외디 초토제 나로러 갸치 퇴베 쳐리

0: 对的。不了呀，对的。
1: 你要投了再干一。
0: 其实嘛，是不了呀，对。呀。
1: 김진사동원의김도라님사업된정로다야여리나저는신문화수수제대형말이
0: 뭐시체는김도가부르주여시퇴근토춘지지치고기기님원시매김다암라티즈님다투수시샤레구지치시니잔시오중수내시에는수주면사야다로수시중바야치수내시에는다슝야다켜슈루야군산을조선주야칸다로홈콘면수여마시켜주랭아심능신갈래시라요시
1: 다신켜줄래야더중국에왜깁시다라리
2: 아미라네친아친구
0: 어교시야지리소다야
1: 반팔캐종이
0: 씨다시에는망스키
1: 매매매지마지마
2: 아미라그랑교칠레스
0: 용구이란듀아
1: 네레로채
0: 오어먹어란듀시두더러야호시계정아메요레시아랑가마냐로시아
2: 얌라지
0: 지다가부드랑시
1: 나라고소견이러브체도무수
0: 계정마시은니게요바뜨다디닝지무시도야대셔아어이야림바디세베도로뜨다고스동아야시유에
2: 아미라나디퀘니두기키란피크치아
0: 용아야채식이다디셔시니채식이요그제도판판아미라닝점두게
1: 니다식메가나도스타디니집시도신영원의공친소를치하도가
0: 림바디도로뼈타고시도라소대닝점시도근제시네경촌님도
1: 시차시차
0: 我是普通行业结婚你们的凡凡的还是面试的
1: 我对这面不让给心塞是不你也有用的是买不起很大方便给这个车不认识的新月车不就卡着七年吧
2: 嗯你也刚亲自巴黎下这车从多方式给他们开灯去年一
1: 哦这上面是给车不就忙过点这钱刚来看门的给
0: 普通行业结婚你们的妈妈下下你对于那新月车不就这次忙过车不有啥特别狂的要是
1: 新月穷不穷啊可对了普通行业结婚你们的开什么起来你们这长江路穷个干了，都是看看了不个样，都是当官用个的司机。听我那意呢？
0: 是呗。
1: 嗯。
0: 呀，新月，你念个哪里故事啊
2: ？Yes。
0: 你这岁数个多？
1: 工作上面的这司机。
0: 工作肯专门做些不是？俺那样用着那个，你这算不看不穷啊？
1: 我就用着了土鸡扒下，土扒吃下呢。你这陈女士嘛的，
0: 咱们老不吵热不？你也肯做菜去，吃肉去咱们去。亚妹呢？你也养家去吃个？
1: 没没，你也听着行没？地锅里些啥？俺那吃些呗。大爹吃了的，俺娘中意的，他那公家个中意。
0: 哎呀，来过的，到是过啊。
1: 好。
0: 야랑다춘추시야이
1: 뭐가뭐가나댄지뭐가
0: 아씨파린씨남보야워시댄시라
1: 야주아다채는가죽인다재고님들신유첩들다야구댄다
0: 용아용아재고님들반반첩들래야워시댄이
1: 다깨먹어깨먹어
3: 야주래야훈씨야이따봐시오내다야내맞으시꼬는잡아기용야이따봐야고치고아야라바데기슈
4: 오지다분제잡래아가스칼레이즈버그르시아다디아지돌아근돌아근야경인다갈리치아지다쇼용아
3: 야니님도있다아무나갈래가서아무나래야같이
4: 야교스돌아근시아미야야가리이버야디동근마캡치아갈리인다지다쇼용
3: 더비마
4: 아진짜다수고시켜봐야되지딱가스가를뜯다그제차도
3: 야참다그래봐남디구왜깨어드시면기다
4: 얘랑시에와지만에랑디게채먹어말해지기
3: 오네
4: 어랑게레카르채네야우용민도
3: 진짜 비었어. 지만이 내가 좀 말해.
4: 다 그래 아버. 또 다다. 아자 침부터가 이제 차시야. 다시만 근데 저 오래. 겨우 부자시 세는 뭐도.
3: 계속 말해. 남 누구야? 제 말해.
4: 자녀 아. 승희 부부장께 체교 아. 드린 예신의 신수. 뜨다. 나도 희망.
3: 수도시야.
4: 나도 희망 소가 쉬이 비신기베.
3: 수래.
4: 만주 공시. 지금 사슈고 튕점은 드리시야. 미신다리 야큐는 증명도 딩님도 잼즈되기. 녀랑셔이다. 승희 장가 체교마도. 나 알댄스 말도가.
3: 주주 수수이.
4: 만주 공시나 사블레베 미신즈 하우스니 드스기.
3: 미디스이베. 라녀아. 부부승예디. 그부터 캡시를 하여리. 보고 야구 통주 직신 호주들라. 나게 미소 토마 되듯이 감내 타지.
4: 네 토마 되듯이 매다. 네 가슴에 미디 규규. 공수 미 창매 규규 치기. 미디. 문에 유규 차 시간데 고대시 여지. 미디 서든데 변해시 케블라니. 보고시다 다 가서 고고 등기. 아 진짜 지스 마 유다.
3: 예, 네 추도 파차.
5: 와모, 엄마, 도와줘 앞에다.
4: 네 지금 네 지금. 용거예.
5: 엄마.
3: 박세수.

0: 쉬쉬쉬 너땅 누구야?
1: 나는 깔레라시 크기 깔레라
0: 푸니에스 왜?
1: 예스 문에 쟤는 부근이 아빠 깔레든 제 민두 푸이안 교신 예송아 니마 아자저 올라게 나주 푸니에 봐 깔레시시 두 쓰기 두고 문에 쟤는 나주 부칼리 님부시 두 문에 이
0: 정구시에는 아자라 지네 여도 성기 풀로 출리브르 다 보주고 내주우지
1: 문에 나즈네 소스주고 내야를 정다 당국이 제잔 디린 챈스치우 베 님치리 나즈푸 소스주고 내버 님은 당국이다
0: 드레시 선주르 사치스테지 마라니푸 랑기페바 뎀제시토
1: 랑기페고 존 단데 시네지
0: 고마 당고 빼서 사브르마 제마레
1: 문에 쳔나 부군 야야스야디 칼레카고 케마샤 튜즈국이 계속 뒤쪽 정비이나 아래 예쁘고 야구 치냐 토바 썸기
0: 뒤쪽 파피비에 던도 개체 쉬디 귀티야 주리 나라니 귀다치 봐 보고 싶냐 봐 상다 요 말이
1: 쟤는 그 귀망 치여래 네 귀망 치여래
0: 인지 제 세븐 되게 말이 시각이 그래
1: 간다 약 상면 네 귀 치우지
0: 랑 귀 응어 중 어 지다 네 귀 쉽쉽 치려래 영어도 해
1: 말이 나 계속 계속 다 랑 이슈리
0: 让你家就我就养大，你也家就休息。
1: 俺家就人让你休息，
0: 俺
1: 家就人让你休息。
0: 老生意大，多少年你那么大了，这三十给不少的，用对。呀，女婿。
1: 前天这起，让家就你这样大，你也蹲起听我讲。
0: 你是这样哎，这三分钟给不下多呀？你是这样哎，俺姑姑的随便，让姑姑说许多。
1: 让姑姑说许多。
0: 大女。

0: 미나.
1: 그죠.
0: 봉목이.
1: 목이. 아니 이름도 삼지.
0: 신화, 지스 지스, 가르쳐서 안 오브. 해지마리 해지마리.
1: 신화.
0: 신화.
1: 니 대 용어.
0: 빨라 암라 대기.
1: 멍시.
0: 아, 지스 지스, 빨라 암라 대기.
1: 해지마리 용어. 멍시.
0: 아, 야 멍시.

0: 야, 니도 오시.
1: 야주.
0: 잠시 오마리.
1: 랑게 소장은 자리 그 신규 입에.
0: 가리, 랑지 냐수 자니 쓰 입에.
1: 니네 말이. 랑슈다. 누구스 니에디, 니 야오모구니. 리부탕세. 근데서 저도 저래. 아,
0: 아지. 저거, 다 삼 잠을 맞아.
1: 나로 쳐서 구규리. 나로 쳐서 약슈리.
2: 지겹구라. 계속 오네. 샴지 슈송아. 퇴중 알아. 동시 워즈 요 삼초. 이네 기랑 찔러 가 개지 마시야. 더비아제 계속 기랑 게 추계세 날 치네 수부도 스방가 주 송자마도 나티링 빌스부든 제 과요제라. 터세나 터세나 지겹고라 통지차라 저디 기랑게 안나베 진저 주시디 좌차시다도 계속 기랑 미 로게 첨부든 제 멤버이나 내 주시디 지린 누미도 계속 안나니 오늘 니마 능시도야 좀소 계속 기랑라 공수라 유나 인진 아수나 내 낭다모고 계속 가면 찍지게 나 편도 시다 좀 어 카레스나 균다 논주매 치아디 미치단 자마세 삼류 고도지 이르자 레스 지게 보라 기랑 잘레나시 토르데 보체 쇼아 내 덴데 토이 좀 쉬죠 쇼아
3: 왜 영양마 지 주정한테 제가 좀 될 수 있니 어 아자님도 유 영아 떠서 내 토유

0: Mienge loma ki nyamnyong diebi na, nye midi sui me diep san ka ku re. Gop didu, nye rang la mingsung chi kebi na. Shangge kan kyo nga nyamdu, midi nye go la chi kebi chi sim kuwa re. Hidre chung na nga zi xing yu burdu tenba chi uruba.
1: Yunga, nang ta yunga shi.
2: Yo
3: 喂, 不, 교수바바직도다, 근데자도 아, 지구도 왜?
2: 도.
3: 어, 가사, 랑 샴지슈민도와, 도다.
2: 어, 민도.
3: 아, 스타마니다, 숨을. 아무튼 너 사요 말해. 가르고 차라, 아, 지구바바야구시대제, 섬질하슈다.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로제파주 열기체고 탱지기 제주거로 니디구주거로생제 로제파주 뷰레드베지캉 양나 로제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송주 라기 뻘이 유베 부메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탱지기 제주 거로 납기 곱주 겁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되베 지타 로제 파주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송주 라기 뻘이 유베 부메 뒤동지 냠도 뷰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뷰교이
1: 여튀기 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데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드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리 부 신원 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 신원 토 칠르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 부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초보초 콤보부드타 청야게베크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타 대탕강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기업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Loje Padu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and Chugu Chevashi. Lam Di Tula, Jigor Gnuba Den Yube, Sangu D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Chiwe, K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iw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ba, Nuba Den Yube, Dak Jet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je Padu.
1: 여튀기양
2: 로제 파주 리골 함니 리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버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버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메 티웨 함무라 체르주탕 티듀 고토베 뉴버 덴유베 닥제 체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Loje Padu Yergi Chego, Tingji Zeju Goro, Niki Kuju Korbu Sente, Loje Padu Bule Dobe Jikam, Yana Loje Padu Jinzaba, Changjin Sheb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ji, Kangdu Temcho. Kede Tingji Zeju Goro, Napi Kuju Kopje Sente, Loje Padu Bule Dobe Jikam, Loje Padu Jinzaba, Changjin Sheb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ji, Yamdu Pujuin.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ujuin.
3: 江西大伯旁在几个人我咋当圈了压力给嘎丢素记录你都这种人能去恰心的就推荐的记得给别在九年车就应别过年批把了各自修
4: 立刻当把手一旦给立刻当把手他的直接求你写着那个总统陆军给你装了参与咱们写字用咱们挖着用咱们主织一堂学过谁农场的时候我在堂心都忙咱们去过下堂恰恰我们要是做文咱们去过我们堂三名人去这心都送你们去过出忙咱们去过东西南堂恰到农咱们去过
5: 陆军给三十九年连堂的错啊如果

히말라야 리큐기 룽슈르투 네베 소나 롭첸 튜베 총베 원초기 하삼탕 위슈르데니 총습사바소 준체 더송어 계산된 진키 곰덥라데니 메베 규뉴웨 지롱라 송접체 혼제 남바민다오 토니 퍼율레 신자 제베 덤규 랭시유 팅디 영어 배조리 제나 퍼율키 신자시바 젠비슈규이

0: Nidu, Chongzui Shuji Wenchu, Chongzui Tudim Kachiki Chenlan Dijur Chayu Chasing Yu. Nidon Chuk Dunlo, Gomen Chongzui Yong, Nebu Chaji, Jujin Bidun Chongzui Dunbani Song. Sijun Ki Mangbin Siju Ki Mungu Yaja Chongzui Dunbin Ki Linwo, Chongzui Nebu Pudun Tundal Dukyu. Wenchu Lingan Jibuni, Botubani, Dun Jagbe Par, Ligur Chayu Tiyi. Tadin Hongki, Gündü di kawa tambu mabu kong. Tudim juksu tenzoro, chulang jik jor chayne. Chuyu kodun tuba chayshin yu.
1: Dikan gandre er zindu da? Yabu yongan?
2: Si, yabu er au.
1: Da zing dika laga xaba. Ni yom nan zhacha?
2: Yu, ju nga linyaga nan.
1: Linyaga nan dos oo yom zha.
0: Sui dun ki chuyu kukdab chaybar, ngenu mangbu tang tuzu rinbu pejaydi lik jub chaygu. Jiwa orwa ta, 미신 접속 제 급에 절제당 예뉴니 갓 엽삼래미 검주 최후에 제손 불학병원에 주나 장아르 치외 두지수 심재훈의 제 급에 쿨부시기 왕자 타자 종조티를 직뒤 최후 코드인 제배 남장 등교 제추 我 딩딩키 니로 시립리리 강배 토가로 왜 절신 엽타 사두 서두 최후에 니외티 군주수 유린기 초지지가 조류

0: 군대기 전참님을 정수로 삼았다. 대송박상기 초송태네 권담기 행동을 추격. 태네 공기 닌다르 균총 흠이 남외 레가시기.
1: 니동이 시태니 로로. 전진디 연종서 집실지도 예가래네지다. 다 군가 감네. 지제그만데 추당지 실자가 제여다. 니 야우셉진도로. 예가지다 멘도아제.
2: 平安重组宁波天，处连国策，南大人不觉个。他在听戏撒班，处干了客气子，唐山给处团结。天军多领个，这双巴桑了，热心干部送就没办法去。我们看过宁波多少年的，没等，等住宁波县，没等的，等住过了去，处的时候呢，雄主浪的也，到底是看不撒巴布呢？人，啷个的是，雄浪的，没到。
0: 这是豆，长嘛这是豆，有种鸡皮皮皮的，长嘛这难的是，
2: 我们看过宁波多少年，大当蒙古的，这没心的是，到底是想出去，人家没看过。
0: 天眼能把铁塔，天桥龙头天梯。 他就撒着铁一套，阳性加气为熊蓝塔，甘蔗特别康萨的铁塔，美蓝铜的，最近没人我来康巴萨巴尼，美铜冷心特别，清晰铁一。

디 존조 님부 유스듯이 나니 사기 도제기 사지데 미니 네 강부 님부디 머시 콘라 그게 존조 기대 겹여시 네마 강부 참마 사두 강부 탑자들의 손자 된자 요 말이라 미추

0: 초보 직랑 체교 나지고시
1: 부주 직랑 톱단리 원수 로냠 초리 응어르투 겐지투니 도토바 중요 문제틀에 공기 시규를 힘부타 로사 댐비 곰신 자유
0: 중대니 된다 가리여비 내리 앙탕보 줄린 제제 방보자원의 개그맨 된다 가리이 내리 따주치 득이
1: 팜가 키르미 뒤비 닝돕 켐니 원주기 지슈 사두정 유니 수규기 려니 밝혀비 롭준기 롬니 리쭈 체부타 신유진진 조 냠수 용지 콩기 미세 니체티 퍼유라 카초규 티웨 덴토 송웨 종용기 카탕부 롭친 튼베 첸제 체규 발표
0: 강보 신유라 조고 삼초 이네 제라 人与萝卜的这些生计，他们吃的越不贪，实际的呢，俺没多么不错的牛喂，那其实。
2: 巴掌几斤多？
3: 巴掌，你妈老养我爹，你村子给做的几
2: 个？
3: 把咱的养完的鸡们买些，才这些冷热带的，干个种的，第二天都给到的出清早了。
2: 你这牛小买不着，等着来点弄。等这来，庄子呢，米谷子姐姐，青蛙谷子姐姐，你说阿姨。
3: 老师，他姐。
2: 哦。但你学车不有这个说阿姨，你但你养完就摘嘛了。
3: 养完吧，你在罗蒙古。
1: 现在切个不切白，罗西呢？温州去，庄子上那么远都叫他，那贵也都叫了月薪。고추라 림고 컵갸바니 디체 냠소 파르타 데블레 루티니 로규 냠소 파르 종미 초에 최기 내류 적지 유도죠 콩기사 깨치 추와리 용기유
0: 강엘 차샤비나 강엘 마부 체초 내가 슈마타리야 가조 셉 메바타 망조타 저와 스무 메자 내 가르치네리 가부시라도 한부 미기를 위해 닝도 드리시 계지 강엘 지지 체리 계세 체리
1: 大家，国面重罪米处老爷去岁月了，王秋堂重米处推磨送脚步，您打的电浪不久突变。听言当把个难题，大家长得特别冷不突。米处老叔以为那样没过突变，俺送个折纸糖，不心痛就没变。在重罪根本堂出个状元来先呢，黑路长些长得特别上俺长马些，还有那月底。地摊给送些家人。
3: 把咱的垃圾面里面的可有装着可能，轻装一能着了，忙着可能的这可有装着几天的那出，再出来呢的哦哦讲可能啥呢，要不是啥呢，再装着几天呢，没感觉可能装着推不动。
1: 米处老爷来了检查的呀，问出给儿媳，从最小数月饼拉出来领了。三天前，
4: 俺你咋的个去当嘛？俺那个呀，啊，俺这个，你去当啊？你说当不当嘛？用弄弄，当着那样的钱弄的，
5: 现在要不要接上？
0: 假设国家昨天实现他那在里面总结成有钱事，那在提的俺昨天吃下的，是不拖沓？是就先不算账，给咱的公司拿钥匙，接着那在里面。宋月月不切记，十九马小娃，结果有谁？
5: 哪生气结了？然后当丈夫的你得要，六九月不结。哪生单位街上牛腿啥？咋的给讲解？六七万就，今年你一样个结个意思。
1: 明顿起，那天天的能连天呢？就这么乡土，让我东下个六九年呗，健康的家庭搞我都不适应。龙洞茶呢？新东个早位收取唐土送来，七龙茶半个几月。七龙铁布等个，天道个东北铁大了，那样也个三不几年，马当街边

0: 부미 종미수 송급 제배 깨캄고 티티 권주 사르도 준비 캄바사르바탕 장도 퇴배 슝람탕 자원 퇴모토 차창위 김시 급바식 투비
1: 아직 달려난 뒤선 된다는 춘디 아 싱글 싱진된데 제톰 된 아 지금 남단 라인은 자 구세 매주 망조군 장외기
0: 로시 레게 냠뇽레 원쇼기 파사 총모로 시 뎀부츠 니도 니스쟁알로 콩게 랭겐라리아 지루치 당연타 망조 용기 원쇼 고메 총주 당지부 수지른다
2: 정이라 차샤비나 사기 도기기 미지기 유미츠 토세시 유미츠 니치지 김시 조류 제바티 년사바 시지치웨 레그지리 삼사시도
1: 장르제 남준의 신인 단다 지기 남준 차근디 남준 차데 정배자 차에 정배자 차팔라 팀저창 창 가제지 친데 미기 슝엄창 가젠치
0: 쇼베 참에 착자니 고메 종주 쇼베 니야시 참에 태두 철급 남바사르장기 총소 쇼베 니외 접두체 종민아 렌킴키 고가르 등급 혼주 송급 제반이 코리오 장자자 민발 샘딩키 김시 답부 랑도티기 종미츠 루브루 쇠베 케니 케니 오르켄랑고르키 샹기 케니 장세 소자 우기유 Kenyi rubru suyobani, orwe parki, mala gyu kongli, zangda tuibu gyuntyo tuibu la. Sarko mirak ngore, zangda chekyu yang tunyin denbasik tu kubiyu. Losi tu yun na, wanshu rangyu tu lokbe shunup shingne, payu ki tumgyu dunkensik tu kubiyu. Kongi chuji denbe kangbatang, zangda tuibu lambu, gyuwa mebe nangli, tisi nying yun ki le dun tida. 我们从最低近点被作为恰谢所求的钱低近点被错题看你写不咋明白培育起作为举例用了恰谢

0: 小伯，街上点真钱，商店没当月不谈。菜篮囊里，吃酒吃味，吃心情够用。他老尼，光给街上点真了，过去吃个皮，三里吃点菜白，老松就少松不点呢。
1: 你种的啥白农？
2: Sang
0: masa ni lata muro no ya. Sang masa tong ni yo. Lo ngap chung ngo chu le le pe ke sang den zi ni. Kum dab la te ni kim si sung gen ki me be po sar shi gi. Tan sam kur sip che ni lo sum chul ha chin
1: be.
2: 嗯，那这边人长么长，那吃么肉，那吃么个呢？
1: 这吃不着么的，你。那过什么节呢？别做生意了。
2: 喂，大舅。
1: 喂喂。
2: 这还在过年呢，你家呢？
1: 有有有。
0: 街上点钱去，爸爸，这里点钱。吃东古别出去了，一年了，新竹妈给你先把钱留有。各天追水来，冷不晓得土不脏嘛噻。今天这个汤上锅起不来，就煮不出。把垃圾扔出来，街上店子充气别吐呢，锅起吃就难断钱。把垃圾都锅起天堂不丢个，内陆开起室内晒不到。太阳冷不起了，丢个蔬菜，没在看丢个。
1: 一到新路毛棚呢，大哥那啥吧。상매기 디 랑갈 삽삽제 디네 간즈 매견당 디데 두게데 간조 주 숨바바 이 두 당보 렉 디 디름냠도 진 디네 랑갈 제장아랑 나 로 죽숨네 나 독스 아 쪽바 아 디네 지바 디네 제 나 독스 쪽발 데베 로니 실락슬레네 나티 아 탄삼 고랭 저에 기나다 아 간저기 헤마케나 쭉쭉쟁이 로케나 간저 아 랑송골레 막탑 키나랑 발라샤게기나 독스 좀 막고시 셰제나다 디디나 간저 발라기나랑 간잠디 간저 사자디나 숨해디나 개침불 지네 니네는 간저기 다 사제기 명이네다 리밍이네다 추밍이네 소밍이네 아 디도나 아 베데 아 간저기 인지 셰바고에 된데나 디돌 나와 강랑 강섭기나 나와 땅제는 파조기다 가서 지게기 망조 된데나 북고게 난다 쪽바 인데나 저수 수 수지 수지 독슬레디 나가 저기나 양 나가 저기 파 비뇽이 거죠 파다 디마 용서 말했으면 저기 배 중고 거기나 사공레스 간 저기나 디 사자레스 지난주나 디네 주나 독스 샘젠 소야 요 말했 양면자 거야 요 말했 야, 다 안 좋더라. 예수 지켜. 저 쇼시디야. 야, 직질이 샌도 돼.
0: 지리 주지 조시. 대괴라. 소자 뭐시다 요시. 지바다 사 타도. 제모이네 요시. 저게 넘시 야구유니 광다 차법법시 차법법제 출로 개뒤자바 나로 미도비 내주티제 이내리 체뉴유
1: 다 제거하기 나디마제바나 나만하자는 나다 다른 슈딜나 간주기 샹내는 전 아 다 공리 십주 시행하자 저거 봐 찔레 십주 시행하자 저거 봐 제장디디나 간주기 거래 탱지라나 대지 님아 둔지 사고지지 레와 제장 디디나 아 간저기 디 님아 둔나나다 아직내나 간저기 사에 케토에 니네나 소수기다 녜제 소르진데 케토에
0: 계산 된진키 남가 체비 넘부테르 진년 디 코미 니니 라포양 메지 최감님보 라파르투체 자자라 법규 탑선 메부타 독주 퇴마와 제몽기 지슈 통망외 곰덥 댐뷰 제투 양사타 탑주 제구
1: 아 다추게 제도디나 추딜나 쳔보차제나 다추게 마토베 아 제상 아 제상 딘도 강기를 줘야 당 양추 파수젠 줘야 아 강사다 사르보이나 당한저기 아니 사탕 딘도이나 다트베 강바당 디마메 바다 자와라나 도스 아 자부딘데 교에나 도스 녜고비 바 제상 아 딘조나 남주 빈딩 레가지 님바 디 당남주디 군두기다 리콜베 랑가딘데 바 녜고에 질다 디디응노 강디나 베 개발자 도스 제상 디디는 아주 강기는 추트 있고 아 독서나다 균종제 제바 디디나 샘낭라에나 디릉나 마로투 투요 삼점자 공리 죽지 치바다나 즉 진리 죽지 제상 디디나 샘레 하장 첨부죠 죽을 나만도 관계 있는 하루 부럽 제다나 균종제베 멍시 돌아는 마로투 죽수
0: 계산 된진 기주베 인가 텐소 미수실라 체장 균종 가와시기 원장 콩기 민나 간이 메발 네트리 시총니 띵송 제베 삼바코나이 띵송기 삼바테니 년카르 카데 쪽베 뚜슈 체쉐디 콩기 띵송 제베니 리규지기 루규트 되베 손에기 띵사 초디 히말라야 루규도 초대 제신베 멤버의 시인베 응원이 콘줄 루규니 따외 명원베 젠종타 첩지 년개트 되바시 인라 콘츠 뉴마르 춘자 소와타 낙셉트 김치 준바 냠툰 좀네 루시에 동와 미터기 티수 라소 되바 제체 사탐 예비 세시디니 총고타 조라 루카르기 축베 파사퍼 유제이
1: 슈슈슈 또 이런 거 야마 봐 주잘 보네 아
0: 계산된진기 메지캄부르 쿰드블라덴베 람티티 부두츠 체엔지 사조르투 부담 범니 롭친 튠치 쿠니기 응아르시 메베샤베 파사퍼유토 로균담가체 메닐 토네바나야디 폴라타 발라쿠나니기 수규니스시
3: Polaagi takwa nima ki tamkyu sonje kursi nangabka nishiba nandu ki nechu sonang shil. Kongi cao chabani ngare ngwene sisi jini saki.
1: Yumu bada kwa kwa bema.
4: Ya lao yuma naga ba.
1: Naga ba ngayin badu nizay bu nara.
3: Kongzu kursi uchiya karina samje yamze giki. Tedu lo chunju soza nga chikma shi zo nyinga chibu yu zan shi Tongji tuibe je la xine tingji chichu Tingji rila zedu zamba yang sabu je Bo la ta ba la ke Nga takwe dam je chi na chu Kezi jita shobi na yang liya sayu Tengi rishar nyinga ngune chimu shita do
0: ᱛᱮ ᱪᱟᱨᱭᱚ ᱪᱮᱥᱨᱮ ᱪᱟᱵᱟ ᱪᱮᱵᱩ ᱯᱚᱵᱡᱮ ᱞᱚᱢ ᱦᱟᱫᱩ ᱵᱤᱱᱟ ᱪᱟᱵᱩ ᱛᱤᱡᱮ ᱡᱮ ᱡᱮ ᱠᱚᱛᱟ ᱧᱮᱜᱚ ᱩᱥᱤ ᱠᱚᱨᱥᱤᱵ ᱪᱤᱜᱮ ᱛᱟ ᱡᱤᱣ ᱪᱟᱝᱢᱮ ᱪᱮᱫᱤ ᱡᱮᱡᱤ ᱤᱡᱤ ᱠᱮᱜᱚ ᱩᱥᱤ ᱛᱤᱱᱤ ᱠᱮᱥᱤ ᱡᱤᱯᱟᱛ ᱪᱮᱢᱚ ᱞᱟᱥᱚᱵᱮ ᱱᱤᱜᱟ ᱪᱮᱫᱤ ᱱᱟᱡᱩ ᱠᱟᱫᱮ ᱡᱚᱭᱟ ᱯᱮᱡᱤ ᱫᱟᱜ
4: ᱥᱟᱢᱡᱤ ᱱᱮᱢᱮ ᱧᱮᱫᱚᱱ ᱥᱮᱢ
1: ᱟ
0: Cham dek zomba la zinye zon zaya zon na. Dali cham dek zomba himna bo, binang so so ko char bi chiya. Nubu tsiri ni ngayane. Nyankani, kangay che shwe di minba. Mebyo gyo nyungwe, lambule, kong la lodob shik chi. Tansa mangzo ki, tordu mirungwe, genchile, rengi ki nengge chigwe inba, se do chung.
3: Bola ki, bala liya, 最值得波拉给跟着几部音吧光给塞不起的天能是年外呢恰恰那里他送给跟着几部的爱差多而拍不下三个替我做选择去可是给我跟着几时给了做克里克里给重要是日卡吉利亚在托马是现在我做选择去马前的直特有马是天马在跟着的也不及可是重要是今年有没有他几个人中国人死亡能心按照几个事现在按照几个人按照恰恰用药呀送掉也不切结甚至不提怎么样马上不切我事年里把那个电送切不能心电送也不切就已中国我这个人呢跟着差不多可是贵的事几个人探测

0: 이게 니카사 코나니 니에발람라시 나즈나르 피바카스슈군다
1: 게나유데 피바카스슈이
2: 니에 모저친다 코나니 니에투규셰야기 파미니시 머스첸 나르요나 뜻데여르삼치 이네도스데두 딱따라데민두
3: 고모소 고모소 토스시스
1: 저와저와 뇽트요마타
4: 감사
1: 낙타 가셨으나 승우 괜찮아 진짜 제가 전 마차 니가 레벨로 도 맞다.
4: 씨, 승님다. 소소소소 싫다고 요 말이.
3: 같이 제 스스나다. 네부 용쇼.
1: 왜 같이다. 되다. 같이다. 오지.
5: 네가 좀 야사체비. 니체 착도이. 르모 대비노. 마타살레 롱통차 코네 두부지시.
1: 不是啦，对的，对。出了重庆，争取卡斯卡给查查龙族的旅游证。日完了，唐城大寺院，你家查多的能行，退税给村看贴不消。哈哈，这是谁？要多？对不嘞？这得去的多啊。这下是啥？哦，我嘞。哦，搞不懂，搞不懂，鸦片的，啥没修？鸦片的，鸦片的，啊，鸦片怎么弄嘛？鸦片，鸦片，鸦片的，不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片的，鸦 对的，到时候看了手头，出马了啊！让给他们不多江北名字的个仓马端过来，我来给。我这，我来了不要嘛，接不起来。
6: 难当不？中。
1: 哦，天哪，走！俺这看不贴家的那了，骗子！我那人学着我也给看死，俺这的。
6: 写了贴家去嫁接，你来修一，顺便存几张一，开始要红包钱了。恭喜拿着，恭喜拿着。听这么说的，应当哦，下大脚的。
7: 来来来，一大一大，就一大，下大一大，下大一大。
1: 你们呢？看咋说啊？
6: 哪一大个生气？
7: 去啊去啊！
6: 哦，这里去了去了。只有老几个人进大进步，再推几口钱也是多。
1: 年婆帽子也吐脏，我俩看不清。我这说啊说啊，听这说啊，哦，俺这婆了，今天打元旦是开药嘛是？早的来大麦子，俺啥钱挣不是？是吧？你可是对的，喂的，喂，可是留大，告诉告诉。日本苏拉图呢，那么长只狗有钱没？是是是，日本苏拉图呢，那么长只狗有钱没？
0: 伊拉的，去哒去哒去哒，喂，伊拉伊拉，伢多哒多哒多哒。去哒去哒，伊拉伊拉伊拉。陆子月，开始过去，你们车去过去呗，开始过来啊。你那最好的一面先买住。哎，你看那做水果，我那，但看那做年糕送嘛是，去给送，现在订着送的。现在
1: 学哎，对啊对啊。去给送
0: 的，现在喂。
6: 现在啦，听着说的。哦哦，对对对对对，哦，现在新的，现在新的，现在的啊，现在，嗯，我嘞，哦，看那年轻了，办理那个贴的，你最看啥听着？样子多美着啦。
1: 是是是，是的。
6: 阿来，你最看啥听着的？学习么松？我你去了幼儿园的长，没得钱了，耍下的体育。
1: 好嘞，
3: 曾经我们同事把黑队，他们过去，给了这一个干啥？我们给克里克里姐，同事提了几位，他们的，讲的没合适起来没多。
1: 同事的哎，
6: 他是，同事给带带姐，那意思肯定没多了。我这，前天下午的。
3: 你不是啥事，各队队同事给阿拉是打，谁谁听听他讲啊？
1: 那，
6: 对对，大哥，七六的姐姐，人均看不到这些，这些啊，三千。他个人嘞，他年轻岁数，年轻岁数啊，哦，年轻那年咱们家都纽约，阿嘞，嗯，第二第二完了，是啊，第二，谁搞不得中国了是吧？
0: 啥子？
6: 레레레레레 사사 사라레
1: 제제 사시사
6: 디오 웨디 디오 샤네 디겔 찌 겹쳐두 우리 이 데르소 테블라니 우리 진이 미도가라 원데도
5: 그냥 참고 쉬나 띵아 저 토마 겹겨지 겹티디 수고 겹치 규디크 살레 숨진이게 양도고라
1: 오지 할래
6: 아 할래 어 숨진이게 양이요래 어 와래 어 당도 바르지도 바르지도 와라 디 오 시아 디 오 메르코르 와라 오 메르코 꾸마무디 꾸니 오 개벌레 시라게체
1: 오 시샤 시샤
6: 레레레 덴데키나니 이게 개벌레
1: 개벌레 와라
6: 오 나서 가라 포브레 라
3: 나서 포요 마시 데비오 고나사 머신에 섭다 다시
5: 다리
1: 왜 머신에 뾰고 마음으로 다가 임자
0: 딜리니 고시네 가용 봐.
1: 어, 인다 인다. 쳐다 쳐다.
6: 네, 네, 네. 인자라. 쳐다 쳐다.
1: 잠만아. 라루, 또다 타미도 장게 타리가 교다.
6: 어, 용아 용아. 용아 용아.
1: 아, 씨.
6: 어, 어제 어제.
1: 어. 어제. 어제 어제. 다디
6: 我在
1: 你这很介意呢 아지 다 참고 쉬고인다. 나다 나가 봐봐. 링내 요 맞다라. 지저기 내보다 레기스다 심다지. 지외 탄드네시 표중딘제 차야 소소지 그진부지. 김자 페브디드 폴 페스케 토마스 제자 다디 쇼마 셴브르스도.
0: 아무라 딘제 마손다.
6: 오. 지외다 당청 당도부도 교야 오늘 내려라 말이
1: 어제지
6: 제장 녀저 와르키나 니게 무튜나로 쇼이
5: 나 무튜이
1: 어제
5: 너니 오늘 무튜다라
1: 여하 여하
6: 나답야
5: 키나니 상고 쉬노 지외게 고는 너니로 저거 시다 세죠
1: 나 지외게 저거 가지
3: 당시 대마 용코로 나의 심가 대유 하르송 큐님에 당청리 너니게 야치야 마추
1: 시자 시자 포모딩원에 랑고 템보시드
3: 시자 당처 랑고 템보시 제자 너니게 참교다 승부시야 마추 너니 로디게 베디 속차로 교치야 고코스 제자 너니게 포모 승마사 시야히
1: 嘿嘿，我念了，吃个蛮快嘴上的。婆婆，可是前途也有嘛事？
3: 今天你给他倒是多。今天最低一点被欠债的，唐城唐丽娜子，掏钱拿手里，我念落地是。我最近这个吧，婆婆的搞不起是吧？嗯，同多是我学呗你。
1: 啦，同多是我啦。
3: 我念了八一给他六六学一。
1: 他是啦，去了苦哥的这看的手嘛是。哦，姐，我的谢谢就，这个人难打磨，把脚变了，我强求不要打，乱给要拿，乱他注意。
6: 今年
1: 这些
6: 都过完了，人手不要差不了。
1: 都不要，都不要。
0: 那么
1: 的，
0: 有爹了。
1: 是的。
7: 地鬼地那了，马家给我去，马拉去你家马家。成都，跳子大，饼子大，丸子切。喂喂，强水果水果大。
8: 啊，这强水果大，小马的，马家果水有，马家果水有的。是呀，
7: 过年轻松嘛。
8: 成都地那了，东南西北，中巴白切，地干成都没到解药，天是鬼。
0: 好嘞，说个天气给你信吧。
7: 来来来来，
8: 天气哥，
7: 来来来，
8: 强水果大，有啥呢？
0: 特别是。

0: 예, 장 로칸 곳이라 중요 말이. 네 삼시 제도기. 네 커섭 제 큰도 지기요. 영니랑 가르고요. 장 하커도 쉬다. 고고 스스제 겸내 잠만 저 채고 말이.
1: 장게 네 발라라 탁세 초유. 워프기 레미 용어 뒤는. 네 발라라. 네 뭐 요 마시. 공개 수치를 라마 타베 레 제 요 마시. 치레 롱제 치네디. 是啊，郑伟娟意思了不？

0: 我是打算打人。你让车去。是的。亚美呢？亚美呢？亚美呢？亚美呢？三十干嘛塞不去？现在说的。莫哥，我三十要搞不有，三十节目三年行不许多。
1: 지금 리라게 생활 얘기가 배자 가보시라 줘.
2: 딩아래
1: 쓰지
2: 인생비
1: 드네
2: 배다.
1: 레스.
2: 지금
1: 잡라 차로나 바터잖아 쇼이.
2: 샘나 마시 냠레 좁이 없쇼.
1: 폐아.

0: 다 몰라. 그냥 로페베. 차례 근데 주소.
1: 공시 수업도 배도 쇼차도. 손샤드게 꼭 말다.
0: 다인 차샤. 니차 총상을 쇼주기. 선무 남장대 동구 당구기라. 지겹전 라마 저 친에 러민도. 다당 안주 쇼바다 차르샤. 지겹전 라가 비디시바나. 만두 상마 차버다.
1: 만두 400 와체 그래. 공 봐도
2: 감사. 마세스 나비. 내가 요비.
1: 지겹리라. 네 그냥 저 공세 팀만 가셔 주 요미인데 거기 옆에서 진짜 나비나. 그런 그 냠도 쇼고 말벨라.
2: 미상원에 매봐. 미세가 요디. 예. 거시는 요구르베.
1: 진짜 나비나 냐 거서면서. 나나도 하토니 컴주 팅지 겸요역 잠지리. 그렇게 권제 개매봐.
2: 대통다 가리멜 떠주리. 신대 조년 지게 녀로바. 르비네 쇠비 쏘비네. 그저 신의 지 럭고 키로.
1: 용아. 나랑 참모 총교 녀리. 총고를 쇼긴다. 지난 게 내가 맞을 간고 지야 제도. 소소 자다. 마부서도. 딘제 난지. 계속 그런 거 총급 대비이나. 버리 좀 매 봐. 소리 내 보면 척 말베. 계속해.
2: 세제 티그 말이. 让生猛男的热度，所以每次养殖的猎鱼生不完的呗。一年谈到男的米婆，他家要往吃，小偷生产了过的。

0: 사지버 디젤에 매봐. 가고 딘데도 그야. 아니 얘도면도 녀킨도 니미니고 들으자고. 접시 가르당고 중내다. 띵름고 가중하고 중내어제 채도 붙이고요. 라놈들 봤지 잡으러 제가 제가. 아. 죽어도야 가리나. 공세니자 내주 망불하지. 총구 채례대 법지. 계신에 깅에가 큰도 제고 구유나. 처지 야고 제제 계체가 도로. 딘제이나. 공세 개변 제도 인수 과르바. 게르기 개변 매스 럼뉴부도게. 섬도 총총 접게 단지 게티르 야디 영이 가르치 고섬도. 계신아 도고서 그도는. 계란게 니가 만져 봐. 마냐나야 가리나. 마디에 마용 콘라. 니 계제 세브시라 세비. 니미 유조디 팅에 랑마르 고마디 차야치도기. 계시기랑 더고 사는 것도는 니 레그네 퇴원촐라. 방다디 아래 세기. 알레고다. 니 고쳐스. 장게 우하디 인제 소소 튼다 주고 와라 봐. 티제이나 나 거진 챵부 챵부 봐. 장게 녜 좀 잡라 지주 샤나 거 그래. 소소 컵도 근제 유메. 세브 신금에 봐.
1: 키란다 샬라게 녜팔로 토스 니삽게도 녜녜랑아 디네겐 드르베 지당 알레 텁교치
0: 만제 이리
1: 니셰콜로 쭈키 칸네 토중
0: 토브르베 장셈 주녜가 인기 많아봐
1: 라링식 셈 주녜리
0: 가르쳐스 미카조도 남살리요 도스고 와. 마모르지야. 야초.
1: 왜? 왜? 장화조가.
2: 디시 무두게. 좌대배. 아지 킨저되다. 소스에제데 너다리 아이칭민도. 我怎么读的? Yeah, not that. Jang in da.
1: Masome, Moro.
2: Chen has him chiminda. Yeah, Jang in da. Tilang in da.
1: Marcet, what?
2: Yeah, get his shade down, Jim. Chit him beyond that. Zim chill, Maji.
3: Ho ho. Near Chom Ludo y Richard.
4: Pocho Sadi, Susha Simdrech and Taxi. You name him Miss Adi, Sukhil Simdrechogi. Tijakalela
5: Luncho Marshi. Jean to Gunet, Sinek you Manso. Dinala, Nachio Marshila. Tondo,

0: 신부시도 그냥 해봐.
1: 네, 뉴메. 당당아, 준충 쓰자 치고다. 깨끗인제시다, 뉴스이지베. 리유헌가 깨쥬. 키라니를 갈지에메다. 쇼고동아. 갈지에서. 직시해야 유베.
2: 카산 리유헌게 장치에도 총래 로봇이게를 쇼팅가 침부 신중해.
1: 신중.
0: 당당 혼수님도 알아둔제 시조세샤.
1: 하호주. 아! 장을 갈지에봐. 비야 하고만 중아. 민님도 알아둔야 가지나.
3: 아, 어, 장모 수술 가빈이 예쁘소한자, 러브 치그를 쓰기.
0: 계시 딘젤레 이식도 왜?
1: 마주주도 치야 가리나.
0: 인다, 인다, 인다. 장게 포켜가 다다니, 제시시겠다.
2: 리유 헌게장라, 뉴슈 젠투 매장 치읍시.
1: 아, 뉴슈 수술 삼성대 치야 가려야지. 아, 뉴슈저라는 매.
0: 딘젤 베스도 매. 장게 정리러, 로망부 딘젤러와 겨비야, 녀신의 고수수. 장 삼탄다 대직도 있다. 미술이 유형게 랑 로봇은 제치야 디 랑 가보여 자줘봐
1: 다 꾸지 처 먹으러 나 가보여르세 되나디 나 개시에만 누가 나 가보여르세 다이는 아라기약세스 두지 삼로 양을 담고 치봐 나 가보여르세 처음 살아
0: 랑 삼로 그제스 등구 위에 역수다 모글리다 카세제 투투 어스 침시 아지 슈야 갈도 민디 시엔 증말배 아 야민의 장, 미드지 가로 직지 베베
1: 가로 직지 쳐 가로래 포멸 지동으로 고화제 대비나 아장아, 겐함 지비하러 경기기 용두게
2: 지지지
0: 가리리리스 랑그 시탄데 유대 없사, 니랑 시오 유대는 모사고야 지라 초여 마시 아무네 고소에 마소 미술이 유형게 루치 심지게 랑그 홀 토역지 진도 여시 독수 욕샤블레니 콜로드 지지 모르스도한다 양로 유메디 하구시
2: Tinga mutume, kolo jilin di utunumodo ka yu omashi, yu rungbudan nizul herta.
0: Ine, tizomze dien yungmashuwa. Misi adi, shuo sahabe jilalo, yangyarwa gibje di adi, tabkyo shuishi, nguyo da dungurda.
2: Ine, lo de juis tagas jikcena yungmarda, gabri samlo gyan rinstaya de lo topshiri.
4: Ozi, tangarabir chimshimla, kinsi nye kwal kari sayi a.
0: 喂 Rangi Shiachi Missy Adi Garo Yube Jilla Yang Yakaro Sabi Jugube A Juguji B Jugu Amashi
1: Say then B Kinzu Chigi Yenge Shajo Nuru Gikubi Yam Sentue Lengi Dalu Mada Say then B Sa Mada 俺家着个有牛肉吧茄子你娘娘的钱呐米米子拿了家着这样的开车的两个芒果要的生计俺这钱的钱才要嘛的别拆下呢几片个来个嘿嘿嘿到你个节了俺从我不便宜煮俺着样了偷个钱币给俺这煮给俺你们都煮给俺俺这还空嘛的底下继续个便宜的芒果切切出面芒果是改变嘛钱
5: 담제나가추에뉴뉴르치내벽이치우딘저에퍼민도사기레기게카고다카망르아지다조로추조로치조로추다보라키랑게노나비치키랑스다사야요레요마레탕고니추유십치니나신사디네니야독십치니인사리간미롱바칸치제성이신수독십치니인스
6: 你去接用年底的土牛没？广东去，投诉了，要你去做卡子年吧。
7: 孔子，你卡子多？亲戚，有人留心说。
6: 让大公子你帮忙吧。
7: 村长了，去让。
6: 舅舅舅，好，我们。
7: 村长了。
6: 老夏，
7: 小叶，我来拿一杯。
6: 老夏，给你我一个月。
7: 我你我一个月，小叶的。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구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바암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굴 꾸유무치구 탁발투 겐군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겹굴 랑물 국송라 숙겹굴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톱

0: 我李小爷，你爹叫哪句？大齐的。
1: 디카레
0: 가시는 하고 그래.
1: 딩하르베.
0: 잠부고 걸으래. 볼아가 잔주베 님데. 제가 밀 겹럴읍샤. 텐디르뇨.
1: 용아. 니아 파티 니아사 야고 치기. 어글라. 키란 여자 능담해 봐. 키스니 차로 쉬고야 된대다. 괴버든 데도는 나송잖아. 아, 잼낭 말다.
0: 小爷. 장주르샤.
1: 타가리. 칸이스는 미치게가. 키스 미션다 그랑리 야고 치디. 장게 파 야고 치오리. 미디 야고 치베 겁러. 야스스 럭으르스기.
0: 가상아 제가 요니 범대로 봐. 범이 야고 싶도.
1: 그런 게 니나 매버지.
0: 니 거 봐지 그래. 정기나 범이 이네. 원에 둘이 겹시도. 겹티 둘러 로만 꾸겹제. 나 체가 내주. 장게 통요 말이. 두방게 속겹제 가스갈 토베 가샤. 나는 원에 니그르 제주.
1: 모란 튀기 세미 구쇼는 신체. 로랑 거 여리. 내가 가르치는 거 그렇다. 이내 등조 전다 춘주 경리, 전다 첨부다 강의 체배 급러. 모란게 수지래 마셔봐, 소소 캐서 식지. 키란게 체는 언니 뒤토면리. 렌조 유명 떠규배.
0: 나 타부도 랑나제 대비, 자동 태러. 예 하스쿠메.
1: 아, 딜레 억울한 아니 쇼거라 제시난다.
0: 오래. 이다.
1: 그거 잡으래.
0: 총장은 최리그리. 이다. 총장이다. 예셔, 라라 없이요.
1: 렛스. 섭섭나라. 어.
0: 뭐야, 디랑이다.
2: 어. 하하하.
3: 총대리.
2: 조세니아 저지체차. 야,这说啦, 초고독바 모르마다라.
1: 터치나.
2: 네, 릴다치 같이. 기나니 릴리제쇼야.
1: 순자라.
0: 피차이나. 배트 잡단지 되기.

0: 전다 죽하고 있네. 미선 보러 봐. 랑삼도 이제 땅도 후부 두게. 양철수. 랑. 지겹 전라. 나키랑 전다지 주도 잡아 삼초. 랑지를 가지 같이 봐. 아. 년도 보지 다 내도 봐. 아. 랑게 강조네 집에. 디정도 랑게 뉘브지. 매다 수입에 마세. 팀가고니 지다기부도가 띵안주 공시 도시다 튕고요 말이 니야 공시 생년 송야 체도 망조로 지르 시야지 걸어봐 망조에 콘조 가르 체도 그래 랑게 마신 신고 말어봐 이내 니야 통초 토네 마통 배설 제 되는 용 말어봐 랑실로 줘야 돼 니야 지다 겨벨 깡고 시기베 체는 지겹 들라 지금라 십신한 것 해야 돼 가르 체도 이나 니야 랑 방다 새로 시기유 让他 说, 不起个儿的，吃了哪个也没多。 丁啊，聪明站的拉住，工资也蛮看过一段，正满储备个存实的，加拿大的给装差下，一年面的工薪都差不多拿下。听这一呢。
1: 大帮大面不差差多个，是不是的？我也得给有些呢。你不开个药嘛的生意，但有些呢，通通是不是也我接过来？你长满偏多药的。村长了，铁下一呢，别差不讲啥。
0: 小叶，让我抓个。小叶，你忙点就得做。但再就切多买点，让妹妹们虽然两股大差不多，少买点。我。新郎也看得到，去那个面的地，第二公路的，新港去了，没三个面的地收益，是吧？好的。
2: 这送个压东西的，嗯，没忙出去是了吧？丁建雄什么都，嗯，没得全部码头工了，哪门的？去哪里是了不下？
0: 迪卡斯的，过堂的可多。

0: 랑커 바친 바 아 케 채무 중아 쇼파게 시에 중에 네 방 내 집도 잘 쓰면 중아 상토자 야구 쇼 근데 라지 채매 줘 삼쥬
1: 링시 장대 위임배 나랑이 양자 토야 그거 유명하고 뭐서 장티리 용제 되어 아슬럽이야 그 로고민도

지 지 못하네 지 토승아 하이 그래서 미디 치 친빈 예 당리 치하고 기니 롤레 제시야 나 예비 티지이 오 오시 지저 체입다 nga ong lak to khaba na zhe zi ge ga gu zhe yu nie qi le de ge a shu ke

0: 혹시 가르도 추적 전부 해 주게. 라면 좀 퍼 두게 아.
1: 개미도 맛도질에 쓰면도.
0: 딱방아 근처 시야가 지유. 런고다 개미 류부용조 쇼게 칸유 쓰유 봐. 런거 줄레베 보제 라이킹 와 맞베.
1: 어, 티드용아 제다 쇼죠. 제장 미디 고급 잡지. 신송아.
0: 영아 영아 제다 쇼업지. 제다 쇼업지. 나다 카체지 규르 무친자 수고에 겹차지베 아 예랑르 프리야 호스탄고 기쁘게
2: 루부 더겨라 모레나 차와시라도 과
3: 제자 십시기
1: 왜 예랑르 제야지 나 가봐 유메 근데 신죠
0: 예랑르 가봐 제디 니니 산에 댕케 체유 장 가봐 치네 탈스 요마다 런데다 케글링 사카라 서외쿠 카바치네 란다 파다 타니시 니하쿠지
1: 알레 첸탄다 파수다
0: 카리나
1: 란다 리유 헌컨지야 아
0: 언니 에 탕기 리뮤짐도 하나를 토사치 기브쇼
1: 세상 예 파수다 쓰기 미스지 삼용아
0: 미스 계산 맞지? 장고 붙이면 아. 가자.
1: 링시스 녀디 초기를 인배 마체 로즈 템포 매부든지 제 삼성 켜는 맞죠.
0: 당연히 가자.
2: 다인 서서도 정문단다.
3: 아템도 이제 아템스 맞지. 정문료다.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e Kang Du Pep Tang. Yufang Bakwa Zangse Kang Ki, Ribu Mebar,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ce, Yufang Bakwa Zangse Kang Du Pep Nen, Rimi Nga, Nyam Lie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e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e Jiga Yubi,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Moyonga Chetsi, Yufang Bakwa Zangse Kangki, Chile Mine, Kiki Bakwar, Dagyong Chibe, Sigyong Longchu Chesho La, Riming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ne, Sega Kepa Soki, Bakbe Netun Yuce, Yufang Bakwa Zangse Kangto Pibne, Riming 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g Jig Ye.
1: 로제파드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파드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타 로제파드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비교이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대유베 나공탕 니공크드큐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콩미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타 청야게베크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테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타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Logipadu Rigor Hamm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shi Yin. Lum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iwe, K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l Hamula, Cherjutan, Tedu Gotub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gipadu.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기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첨부대유베 나공탕 니공크드큐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휴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돌 주베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위
3: 수수제 멍요르 대제 한리방 배지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스 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水也不是零的
5: 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也不是零的这
2: Shingor Shalam Ki, Gekub Lok Che Katri Han Li Fang Tsong Kang.
1: 菜当人别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6: 这个我们在我们云南建议小酒精中心建议你们我同学的你自己的
7: 苏布尔中大那亚的呢他讲给给什么事的他把多人一个苏布尔内住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件呢给什么事的
1: Lutas

0: 미미도게.
1: 공감사. 진쇼디나게 한국에 봐요나.
0: 알레. 주원나 도시체 간배 가이. 아, 롱도 차고 줄라. 다이는 쉬매 차샤. 왜? 다리케즈 나 검급주 퇴바제오이다. 한국지 쪽고 싶시도. 갑자기 이제 주고 계정아. 한국 야지기 딱 봐. 까마 주제 주제 신의 장 차수. 야시 주주인다. 쟤는 단독 봐요나.
2: 서규 초기 차도롱 캄티베 데르제탕 게응을 주비레 튼베 게덴젤 데제 나즈 네즈라세 사자 릭디 체제 풍부스니에추
3: 대풍부스도 대풍부스도 그게
4: 발라 코인바 땡기샤
0: 링유
4: 마탄 코스모 땡이 두기

0: 남자 든제제 줘야 하시.
1: 아.
0: 네 샵스 차창시켜야 뭐죠? 멋있네. 독로 도브지 마키는 다다 가는 자라 넘지 장무열이 쓰기.
1: 어제 나가 마. 장게 배드 강르체. 로지 투진 라기라지. 규진 우치네. 치모 총스기도 봐. 다리 야고 총소. 공세 네즈도 슬라샤. 나에 선배 기부스미도. 뭐. 나 로버치다. 잠잠치가 줘. 나라니 심라 삼다 람사 유골 줘야 된대 제조로 용도게 줘줘
0: 님문에 거쳐 봤어

0: Peji di zulap da. Palam lak jala sam tem do.
1: Chiran ge ge de si ba ka ka xia.
2: Wo di ne che xi yue zai yi. Zhen bu ling ge ye ge sun zhen yi ge. Nga ran yi ge cui xi xia gu de ya de.
3: 이내가 차도네 셰븐낭시 나랑게 강과 탐제 라가 바진데 소용 야이다
4: 나 나도기
3: 아
4: 나오 제도 돈이 되게
3: 난다 요 말이 제도에 어 니도 요 말베 저저저 저
5: 저와 제도 중에
0: 잘하다 감사함대면도 Kaba yimne mi nying mi du? Gagzai zul tongya mi du? Nyeba yue jie pyo chim sebra bu?
5: Chigir chi me zhong. Tio jian la yi tang do dian zhbe.
6: Nam zhu ba si nyebe sen tu du ge.
0: Kongge tu yu ne jala tu su nal xe o ma ri. Yang gas tue da.

0: 채소.
1: 아니. 아니 뭐 친이 연구 집에.
0: 조금 입에. 랑 한염도 점링과가 전대매배.
1: 라님도 점링과가 전대요하쇼. 이내 심려려 제침배마도. 심내든지 계제 전대민도.
0: 심내. 가래 심내 요래. 심내 여봐 차샤니 네 기그리. 잔 나와기부지 안염도 요는 용어도 그야.
1: 아니 사자르다. 라네 주유나. 얘 주도 제워줘.
0: 대샤 다시 한 말이. 남주나 주 대샤 저도 저. 정우지. 남승엽 동료 내시 가죠. 가르치고 성부터. 년도 외닥지체니 나다 저거 민두 쓸어버리 시에마도 나도 이 용구를 배아 상계 폐지 신규 이기 말이 난 저 방다 싸버라 하죠 상을 애지 니도 보셔 개몸 알로다 나도 가야 그 시에도 공룸에 배게 치고 봐아
2: 맞아 주민 이로 전성비 이내 쓰고 마사 아 당제 녀슈디 주민 인기 말해 봐. 방다. 다가유.
0: 왕원의 유바 사신이. 세세 거쳐도 그래. 그만 깊시라. 딩진 중간에 덤벼지라. 미디에 애지나 스포샤. 니 최바 제 놈에나. 장글아 배가나 만치 줘 봐. 디딩진 중다 정지던데 맞소 말베. 丁建雄今日整治党被搞了，米的差，让我们讨解，年度天个让个数不够一个嘞，没事情呢差点过不去，点起这些土马的，一年过个马的是，现在土马的，让他们。

0: 탕보 어 찬스키 아치드 뉴브디 뭘에 뭘게가 쇼 티차구기 연디치드 고제게 캉브르냐 제 좀도 이내니 우스제 캉파제미 드네 아라이베 뭘도스티 투르스디 뉴비 창구슈나 니키란다 고제로 라타무소 니치도 타글림도
1: 小雨。

0: 정리 감사 아 근데도 되다 돈을 제대야 가르쳐서 아무나 미배
1: 콘센 가르쳐서 피면 숨게
0: 아래
1: 이내 콘센도 싫어하는 게 그냥 근데도
0: 마에 야고세 케메라 두고세 케민도 켄조 삼로 캬시스 난지 소소 카고소 마리 라바도나 까물라 메즈게야 시라데 요르다 랑게 심수 야고도
1: 퍼스지네 나 바이린 티제 유월 조년이
0: Ale.
1: Mas chen amlai chi wasam chu. Yine kong ke thik me. Ngani lor ka me sung ki. Yine nye amla lo. Amla.

0: 아주 남들에게 님도 유고 마친 바. 귤은 그 친구다 수비.
1: 아니 가르친 것도.
0: 아니 거기에 태인 씨에 나죠.
1: 대샤 긴얘기 아무나나 따도 야구지야 도스다디 예모라나 켈림바디 좁토마소 저리 야주아 아무나 쯔물린 걸까 진예리에도가 이내니에 삼르던디 암해자 아마락 시거디 야구시라 용구마리 케세 토마조나나 장게 심수망자도 고 근데 세네 암해자 갑자기에 매봐 케세 코노테브틴데 총유나 장게 제시 망지요 코에 삼시 제 토니에게 매지러봐 케세 让金章生病了，阿姐过考前嘛对不起，阿姆拉也吃过的。
0: 你今天吃谁的呗？
1: 哈哈哈！让我呢不过也好几月，一年，谈的俺听是写个托单要嘛是，真的。没几个，弄着听不堂屋的设备够不了，推到了冬天前，杨太白过年咳嗽结果的，爸不能心切，广东啥不去吹去，广东宁波的天给点呐，麦子苦了，别的炒了煮个了的。
2: 第二上了，老书记吧，他妈的，我。
3: 退退先生。
1: 正理，退退先生，我也住个人的。
0: 罢了。既然给徐国忠中学通丢多。
1: Whoa.

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婆婆当南部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他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
1: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솔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진짐도 봐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움을 도와대. 얘 티내 직신다. 이내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얘 신다. 대. 이내야 수업도대 직신다.
4: 我 대단 소에 헌거디. 진짜.
5: 링고 딱쟁게 헌거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드리는네 링고 딱지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 헌고디 빠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6: 년년제다 너고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나주든바 소기 나공 대본년제 유방 나다 나위 소주강을 했다 나샹화당 당시 다중제체네 기기고 진무리 유방 나다 나위 소주강기 갱구당 신호 주구상마 닌다 리밍아 냠니 낭초라 리미 루치당 십제강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메바당 나와 소개바 서초랑바 주주 냠바 소기 내주유지 유방 나다 나위 소주강을 했다 나와 우주타고 소기 나와 내주유지 유방 나다 나와 소주강을 했다 유파 나와 소주칸기 나와 모포탕 나와 장지진에 일라 딜루기 나와 시진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은 제나죠 나고다 나외네드 유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의 피다 대단 루지 카바 내고지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통기 냥젤라 후가 민간기 다들

0: 또 제리. 네 삼자게 공세 타제 봐. 쇼키케 티르베. 공세 메랑 자초 오프 듀르차는 메바. 네 챤 예발하게 포업디게. 상자 봐. 공세 자고 승비. 네 지다 제마 제소 말이. 소디. 캐나랑 자초 공세 편 승비. 지게 타나 로페 차소. 콩게 히란 피아르 와는기. 나 탄더 겐유 쇼 투스쇼. 다갈레게 알레르티조. 캐란 수체나. 되다. 양아 초구위베. 진짜 참 아유. 캐란 공세만 피나. 링유 유구로 봐.
1: 카레 육샤로. 라기부제 대고 삼나. 나도 우마다로. 당당아 나래 진도위베. 레그스니죠. 지만이 규름 붙이 스미 유구된제 레그스니. 제자 공스디 라지제이.
0: 왜? 캐런 사무 연결 마셔나. 링시
2: 어지
1: 링
2: 나오 도린 삼다 지고지 나오 걸매 봐 당장 타지
1: 준다이 녀게 레망 치우래
2: 준다이 녀게 레망 치그지
0: 왜 캐런 사무 씨는 녀 정지다 와 나 정지다 와 당 말베
2: 하진년 봐
1: 기니 가 바로 년 봐
2: 능매 통기 잘시야 겨치야다 나 단 계셔야유
3: 장아 가르시지유
2: 더스네 녀 잘시야고
3: 어지
2: 光木松啊，光木松，看哪木松啊？光木松啊，光木松啊。阿家林西，直接隔离。
3: 厨师。
2: 巴拉。巴拉。直接隔离，但是特别咋？巴拉，看哪酷嘛哒。什么事？我心情不特别恼羞。到前头接不接？巴拉，阿姆拉。
4: 그녀님께서야기나다터진에다미야고유베지저거리다아자링시지어글라다아자라공감사니양스키나일슈비임바다시나저주님베딱바키니고시기거리다링시르바아예예키니토장가오시라춤다치디초시바라다아무라임레아자라공감사감사어글라공감사오감사
2: 请不吝点赞订阅转发打赏支持明镜与点点栏目
0: 난 삼 고규라.
2: 쟤는 감켜 가지가. 이날 칼라루제 파이키 중인데.
0: 맞어 녀이. 맞어 오늘 오프를 테스트를 좋아요니.
2: 가봐 중인 봐.
0: 지게 좀라 다시가 좋아 삼주. 로지 쉬고 로유이. 나 제자 맞어.
2: 자. 지게를 청유배.
0: 인고초. 랑사방아 스돈 발제 중제 교상 중이를 삼주고.
2: 马主意，李玉恒，秀英，胡大姐来。

0: kiranzoni zem chandola yoni yombri laktash da kegwa tuwe besi to me lo ni shulak chi ne kirani ni kyoni game do
1: ge yego shu
2: che za
0: mone si yida
2: ago la ja la je ta ngu de lakta chem ta jena mje mone che nyer si ge ta chena ta chena
3: ma sta
2: ye ma ran tu du chun chu chun chu ji ta de lo ni shulak chi cha sha ta do ran ge ngan zui pa mo ta do che za lakta chen je ji de je go chu
1: 다지 보면서야로 자 샤파질 갑시다 하르사 간담이 유세브시야 유나 두디브시 이네 계속 가봐 재매 이네 시무스
0: 아지 가봐 최고 초
4: 아지 녀저 와라 제만네 창 가가 저조체 샤파 간 헐려제 되는 지지 뭐힙 춤다가 님 같이 신예 맞들라
5: 오즈라 바르 신네 니주 만저 디 콩러 그리 도메 츠바시나다
6: 로기에 공기 티링 쓰듯이
2: 급히줄라
1: 급히줄라
2: 티즈저 겨울아
6: 제자 다리 강빈님 무서워 죽겠더디 녀로니 술락 신비 바른 님부디게 마된피 켄즈 쇼누디게 야고스되다 균도 칠르도

0: 랑부 소 경다
1: 같이 가
0: 경다 치 민속 나게 교 휴휴 장님 수스네 마당 거기 장례 디네로 마수용로바 땅아 저지 체차 교스네스디게 타수 체제 만나마 수이다 마야 나마 저 저완랭기 아지 니에 할스도 아 교고된 상 꾸꾸지 쓰도와 장통대야 하도 마 감매베 아 쌤 교부지베

0: ngaranda karoti ki yi
1: de jam to da la gi so to ji de da tang ra be der si cha la min qian bu na gu zong zong ka qin ji der si din zhe ken zhe yin na
0: xin bu dou ga
1: 목리 장치 리는 가게 시험도 나무네 깊사르샤 데데아데 도스다 미야오 도스데 도스 장유자 답이야샤

0: 阿姆拉中嘎德斯特勒
1: 古苏塞达永秀
2: 哎
0: 阿姆拉中嘎德斯特勒 디 아메시지르다
3: 레스레스
1: 다시 동동예시시르다
0: 발라키란 수비다 디스아자 체몽딘제게 아자랑 카카토무드웨 디 하로지 퇴응으르부 나나다 이징게 팅위네랑 미쁘다사 쓰고르다 랑아 준나기 진네 약슈드르부 탄다나나 라레 하차도와
4: 나나가 렐 하차바 카로제 충에게 뭐 꿀씹이지 스바야 나나 예랑시오 랑아맹아 홈스쿠기
0: 네 퇴응시에무도 엄스게메다 가족기기
4: 아자 딱히시마도 카차마 야 홍과수다
5: 야 라샤진이 독수다 니자 사주게자 눈나 장교시라마소
4: 용아 가자 루초 소다 디니시 소다
1: 야 디니 소다 디바고 슈마시
4: 나디세야 까부메
1: 지가 먹고 요르다
4: 게트 소키시다
3: 아 레스
4: 체리가 바스키다 나디세야 까부메
1: 야 샤드 소다
4: 용아
1: 신부 조시
4: 야 하바디 바스키 아
3: 제제
0: 대샤는 용기
4: 용이다 아무라 시다 게트 칭아키랑 나빈다 시다 영충도에 디시다 땡땡땡땡
1: 그렇지 오늘
4: 여기 뭐 야을라 초초 초초 더 잼송 마리 경마 되시다 경셔다 몰라려랑 여러체 개화로시다
6: 어제 카르체소
5: 카르체소
6: 지시비지 더부유 네 코중아 개체머송아
4: 개는 말이 말라 네 관찰하지
3: 也不明解的我你答应答呀也帮点我
4: 那咱是你们都摸烂了冲干鞋子的
3: 谢谢

0: 교고 딘제 세제 카르지가 흡도 김년 미도 라르 미즈나네 칼라디엠 중에
1: 암라 공수
0: 기스티 토스네 슈르친제 몰라르슈 케스 몰라게 녀랑 시세 단자 로마 효부스기 녀랑 시세 단주게 그뒤 단주
1: 담주 암라 나타 취자 마산도 미도 독자가 중이다
0: 지가상 전부 차지 녀스베 탕연성매스가

0: 능아 게시야 기란스 창무 겐륜지 피주요리 마모 겐고데 야친디 엄마리 탈론 르살란 로마요자 샤가 암조타 취샤 샤가 소모 추무니 용구 유베소 주 유베소 타라 쇼가 영화 후내 초초 치제 로치스
1: 몰라 드린 타마이 지만에 키라님도 러사다 주 용두에 네 지만에 드레 증미
0: 아메 급돈 다 중에
1: 키랑이 치는 공에 급돈 마단 두더니 암라 주비
0: 아메 잘 심고 치기 요시 랑 그가 로디 그대 치에서
1: 데르시
0: 어지 티데르지 데스 카르스고레 네고 츠메수 고 츠메수 예지 칭메 추도에 칭메 이니 장게 조다라 탈롱오스 제비스 러브라 만주 멍창이 포모 로다르 르사 날 로그리스 키시 예지 칭도나 디 장모라게스 이스라

0: 카바라 장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
1: 네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디 카토 양차베 카세 뷰리 기자
2: 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进入比如说这样国土同学女也懂得的人家的娘都比较特别偏见也不准中国新的女岗培训也让女岗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部七头给走啊吃梦说自信忙不了独领切把是银别给谈起摘取给我趟切记去给我这儿打用切别脱落的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自信去人忙不了独领切别吃梦二部没了出现那个忙行摘取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的龙你学自信去摘取村大是银别过年了地谈起摘取出别地囊养林头谈的可把给我们俺女囊去人中你女去既比较银了摘取出别有些恰当既讲比较银 哈塞五辈子自行去摘取店内去谈的摘通通了摘取出版果是西古塘果蔬古塘摘人娃摘取出版果炖煮炖古塘果蔬古莲玫瑰精年代是从干了我的皮片去管制就是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糖当用起个人过年了地摊去摘取给把糖我这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摘取给把糖摘送店内看了皮糖六只卡巴来过给过去初级送了几几个
3: 巴拉，不给的，请叫马来拿了。啊，不过没的十个月。
4: 请叫马来拿啊。
3: 这边没的十个月。看叫你那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筝界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听完我说的是。那我问你，谁不明白呢？讲得起，那我说出来的话，那我问你，谁明白呢？其他起，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退休年纪能中起名？ 那位那对他去结果的真书堂了批他那我问吧那五折吧能送到我的出廊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地内了批他我们所见看给在就把做我的他上给些这种原因给个别人不当官那位七句面具月子来春节养了托过你的垃圾给其他人都用这七八来合适他的名字贵呢李密托当街党习近平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去
5: 这首堂给用给冲击加拉赞预备母鸡那位地堂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那对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堂三万公里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你出
6: 红国啥不地 我呢 现在面这个鳖鱼养的多啊你就这样不行动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出来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的啊哎跟我这个大事呢刚把捆不得个
7: 上不掉不远吧咱俩买个吧你那买去吧你我爹当出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掉不起死人那些那批原因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行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8: 딩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 진심 더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김배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 진지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갸미 고비타 나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셰유비 셰셰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짬마 찌찌마보 종규 로드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 통제 준우초이 되베 가부치베 종규 류제 된비 통제 종규 로드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된비 짬
3: 口语切换你都这怎么明白了人为有的教育军队设计体系哪能哪位娘总明天不一般男子现的心北戴河坡镇有句切娘总明朗整就小了狼火动物汤卡拉萨瓦你捏为个八八十柱狼子预防八八脏色康的撇汤预防八八脏色康起日本没白娘们连汤缺的囊球 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八百年在塔轮中八百平年四个开巴所给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脏色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汤缺的囊球预防八百脏色康起七来明年祖兵我帮年居得盘八百脏色几个月别过年配巴了各所修他的卡巴的给年我用啊切子预防八百脏色康起七来明年开给八百大共七百四共龙就切出了人民啊娘们连汤缺的囊球 八百年在塘轮中八百平年三个开发所给八百年团月子预防八百脏色康的平年人民啊娘们连塘缺的囊球三年哈斯冲击娘真罗浪我大昂脚松录制卡巴尔列国也估计主计松啊积极给

마솜냠솜마치가메시펑더활라다르단제마마봄소당괴체도회닝센소체봄소니보다시베졸람치슬어우근조견제미유디유조화인바회니회니회니파그리회니니봄소니보다시바장교집에미보다구가사제라마오주시초하게땡기나비마솜냠솜제세사제약쇼시리견제원간니회니종조젠소체니 유디대장라계속적으로나좀마마가보고소나투예라큐예라큐육상루

0: 랭게소 네 고마 티쇼 냥나비 지린디가 막세 사르고베 네린소도 소지 나바사베 토니 랭게츠 통게체로 되기 네산바 사르고베 소 공마게 당부 근제 지메 따로 주고 삽쇼
1: 먹쇼 제부티 제지기 마르마기 함라를 하고 갑디잖아 겐즈마기 제녜 제마스베
0: 마리 디니 잠디모 부 이루 승부요 디니 잠디게 적수 준부요 디토니 니마기 잠세다 공야 수구요 원시체나 고조 자미 소고 탁주리 이내 체다 디니 공제 리루 군뉴스 포니에 조 접시도 마주 군조 뒤뒤다 세소디 당과 치주구요
2: 기랑에 전 군조 고다 수구시비엔
0: 예저와라 군조 고다 수는 생기라 평조 사고비 마주게게 담사 켜트라지 비저와 친부유

0: 지다.
1: 거지.
0: 거지 거지.
1: 거지다.
2: 계란 메규 보자. 아주 주다 나무고.
0: 아까 당이지. 아주 하고지. 제고 제고지. 기들. 그미민 부지 가고. 거지다.
2: 자.
0: 거지 거지.
2: 거지. 거지다. 거지다.
1: 제심 좋아.

0: 어디 있어? 따라도.
1: 봄소니베 제초네송.
2: 주슈 니시제네. 텐슈규네 통외를 리뷰. 기그먹군게 제도 정랑 제수치고당. 동외 정랑 사신이네. 지안조소 동수목터제니. 봄소니베 리뷰. 기수 텐디치고.
3: 도스다드 봄소니바 녀도 첨부 채샤.
1: 권조당도 동외 줘라. 조용 지디 잽시. 녀도 첨부 라니 요르다.
3: 코스도슈 해바 치다 쳇샤. 나스데 디제 이베시나. 샤오커데 요르 뭐 주네 용유.
0: 다리 아주 분가니를 구제 장교제니. 저우도 나지 교주시. 봉가치 예람치 니가 조조네 뒤 강고조 판조데네 왜가 조시 직시 유람치 동란 유주 지와 시자장서 유니 다우산종 로맨종데네 왜가 조시
4: 용아 다가랑치 규리 되다
0: 예사조
4: 사브데 되다
0: 그대 조소 니주면 아 니모쇼 가스갈 제비라 저우다 멍신 제비 이내 접수 유예랑 짐나치의 통해미도 폐지 구시민조 그조마슈 너니 다와시바 전자가르송 유규치도 후시불 삼지 목부네 홀량에 손도 소지지도 타마데 환다 구송에 멘트링드다 동도 망고지에 로비없이 디두 공개 사세 계획도 규송자 시지주 계획에 소 도도만 송기 다시 콘텐텐 당다 요마시
4: 지게 권도 저게 야우송스 구부문이 고라 랑가스다 마주시
5: 렛스 녀사슈

0: 我们去洗澡。别着急，洗澡呗。切草。我得忙着赶集，我替你接水了。来，呀，你上个雅居的。
1: 呀呀，洗把脚。呀呀，洗把脚。呀呀，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别下去了
0: 그냥 시내 피해 좀 봐.
1: 네가 여기였어요.
2: 먹고 모두 늙었지? 늙었지?
1: 글쎄.
3: 장사, 장사.
2: 지들라. 준성.
4: 준성.
2: 지들라. 지랑 더 사요 봐.
3: 맞지 개개가 냠도 좋아. 직접 좀 제가 옵니다.
2: 할래.
3: 钱들아.
2: 나에 담아 다셔다 님도 종주치를 제수세니 꾸인이 된자를 계수지게 종주나 삼이 좀 공부 선사 대개가 용비.
3: 아리 같이 랑도시 아무로 소리 들리 야르친도 와 같이 뒤랑 유스티 마트에 옆자
2: 이제도 주와나 루디 삼아 대비를 봐
3: 창문당 담이도 랑 전부 싫어하시기도 와 루디 왕고지 신다 레시 배가 소자 용 대비도
2: 용 마시 나 남사 중에
3: 용아 나도 최준 제가 주고
2: 용아 지난 가서 지마도
1: 레스
3: 용아 장사
2: 같이 해서
3: 여기랑 텐트 실어 쓰기.
2: 실수.
5: 지금 먹죠. 봄서 시베 치쇼 주베. 회니 친장이 제시포了 마마 봄서 타고다 개개 안냠소 토샤. 지금 먹죠. 나나즈 커디 회니를 봉규 난가.
6: 두두줄리세지 강규 봉규 쇼시. 비지다 허롱고 조강의 유서. 이모 제자네 용고 말다.
5: 지게 먹지쇼. 나 저 봄쇼 시바 나바 소집 카소소 제시부 화자리 마인 통웨이 인윤 정출을 리베 규제 체니 호송난다 마비원 왕준 관림전기 냠제 고여줌을 카디자니 회니 냠소고 디자리 예수 체우지
6: 봄쇼 숨주베 리셴이 사실 관례도 나조 회니 레드 고저비게 조시
5: 네 봄쇼 숨주베 주수로가다 미조네 순수 체베 수준자 쇼니 양자 규제 체비
6: 알레
3: 머리 지교부네 특류 유배 근심 같이 신년 사당지 코드 봉쇼 송주배 특류 체로 등교 타제샤
6: 다시도 견조 상매 저지 앙사 셰샤 디밀 마마 지수교 냠조 응교 총부사

0: 我做，啥子可怕玉米？等到吉拉木布可怕玉米，吉拉达你们都留点素玉米吃素的。这个没错，吉拉土司嘛那大，你最上嘛，你的日系吉拉你啥学？哈哈哈哈哈哈！多谢了。顾客们，我拉不出的几个亿，张四周岁月，请拿做个是秋衣。
1: 多谢那熟悉，我妈妈不做识别，吃着如家的，如别陈圆圆衣。
2: 过来卡斯，不聊别的。
0: 陆秘书，你也是在那里住？老三说这些。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陆秘书
1: 주빌라, 키랑 간취했다. 키즈니야 투시.
2: 응응.
1: 야.
0: 디수 키나서 저리 쉬비.
1: 키나서 더 제나 쉬기. 주빌라, 주빌라. 볼은 없어 쉬었다 샤두.
0: 야, 계속 돈다. 계속 돈다. 조쇼, 담사도. 마마 본서 집에 지켜보 회의 좀 저러 줘샤. 더도 마마 러시고 럽죠. 움셔 집에다 소집에 줘샤.
3: 담사 인데 모르다. 티진 그 님의 샤바 갈래 싫어 이게 무슨.
4: 방어 지러. 본서 님부터 더 랑가 리자. 본서 님부 하자 님 그 쳔보시. 부비 숨니. 지 마사문의 신시.
3: 다 그지. 허롱 코스. 대대 간내디네 주토구시 중국 중야다 중화 수에 시쇼 대신 중야 사치 막퇴 올레그 민토네 다르고니 회니 냠송 치모 딤지슈
5: 우드소
6: 어디
5: 主要你我们做堂屋的泥巴几个钱两度熊啊顶着是我用脚打几个没去住了几个接受我用张了几个没去打接受我用几脚把盆了几个不用都不喝了几个我用人了几个不用都不虚了几个我用成了我们做堂屋的泥巴几个这个没事天吧我们说继续打说 루쇼, 야쇼, 딩쇼, 주쇼 가기 우지다 디시 마마 등집 용라 라미리 사지 동리 루가
7: 몸소 당구다
5: 니바
8: 제 동국제 소주소 조례 다와 주위에 세군이 마마 몸소 당구다 시와 회닝라 냠소 중구지
5: 동국 공제다 중앙 우유랭카 중화 소외
8: 中央三十马队五连看这个把这米里给包那么把米给丢掉的我真不愿面对手艺公妈跟妈妈不做堂鼓大媳妇会你了娘总结下今天俺俩这么不记得的有你可气过去他那爸妈长江口去中途有马戏没问的这个玉米堆头里面你爹那么问的这个
3: 계급다 달라 늦게 이기 회님 잘 알아 시원히 彭许娘总头不是开始等到你和娘总去救呢俺随同为某头头到一定要了呗

0: 今天三十国家加个着
1: 예보
2: 메규 방금 누구야 뛰어다
3: 小熊 구봐도 小熊 도와주고 해
2: 제자 중신주 중신주 중신주 중신주
3: 小熊
2: 달라 중신주
3: 난다면 도와
2: 중신주 중신주
1: 中文君君
2: 中世君

0: ཡིག ཡིག ཡིག ཡིག
1: ཡིག
0: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2: ཡིག
0: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2: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0: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ཡིག
3: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자.
0: 루빌라, 지게 권도 쇼라가 있잖아 파피로 쓴 게.
3: 가 봐래. 지게 볼래.
0: 화자링을.
3: 화자링래. 저도.
0: 렛츠.
2: 야. 지게.
3: 지게 되다. 지게 쓰마 구이지 제이베. 제이.
0: 지게 권도 볼라.
3: 루빌라, 니라는 오지 쳐. 이번 배우 동지.
0: 루빌라 함사.
3: 지가. 수고 당도 가보시도 봐. 마야야 수고 좀 하리샤.
4: 예.
3: 거대 라마 옆에 비해서 지겨 군도 변라베 생각하면 전화 죽다 질라.
0: 렛츠.
3: 예, 지겨 최수 우유 장라다. 지겨 먹지 줄라라 녀사 슈사. 기린에서 라붐 쇼가버님도 대체 송치. 먹고다 리후지 자 내부치야라 김수치.
0: 렛츠. 지겨 군도 변라. 먹고 요거도 이제 내부치니 쉬.
3: 知다. 냠송 총사, 나서 봄소 당부님도 형대 먹터치, 탐지 중앙구이지를 냠부지.
0: 쟤너 봄소님 그 뒤리 이제.
3: 가래, 예고할게 치, 가지가.
0: 나 미스테니, 다리 후이님 냠송 치기 뭐라 도움이죠? 봄소님 아시.
3: 하래, 봄소님 대 용백 아시. 별로 대부치, 제마대대 도우사. 뭐야, 다시 리시라죠. 사모로콘을 대자도 쳐우사.
0: 렛츠!
4: 신발이 잘못 들어와.
3: 저, 비계 다섯 차가.
5: 뜨다, 비계야야 공기. 니랑 요런 차와. 어둡스리.
0: 아차, 윤윤, 당황서 고마 쪼래.
5: 달라치를 쪼시. 봄서 당구 루틴 쪼고 쪼시.
0: 안래. 주저 따주왕님 더 쪼르베.
5: 주저게 안주 치팅치야래 깊숨치크리.
3: 준비철라.
5: 니랑 쉬비.
0: 지게 보내 람사 봄초 숨주 봐줘 또 거야가 교수님께
5: 봄초 숨주에
0: 피가 제자 로가게 마마 레툰로 형제 정도
5: 렛츠 제자 로가 민상마 당당 람사 반지
0: 루비 철라 돈도 된다 쉬 지게 뭐 주로 나게 小 锤子 람사 저 또 거야가 교수님께 지게 보님도 내부 정도
5: 가리
0: 나 주매 나 자 여유님도 주의
3: 이 가지
5: 小 锤子 孟子珠那个人点家里要偷真的过时，冯秀松就进院里有事，让冯金宁都退呢。俺一落地用啊，
0: 一年俺
5: 听说他开成对面多，看不允许，俺就让给他偷时。年日完了，俺连给注册队，让给一个孟子珠的请生病，用对。

0: 교시
1: 엄마가 기판남께 아 기판남다
2: 도체
1: 남다
2: 고야도 고암도
0: 마마 루트 니네 도어스 남다
2: 매매매
3: 누구라 와시유
2: 먹고 튀어요리 이내가 좀보다 기세로 함죠
3: 아래
2: 뭐라 먹고 과유나 과반 내 없이 줘요나
3: 냠 좀 지디 괜한이 두 마시 두제 나마시
4: 多少钱的？退出通知写多少个啊？来，四百个。柱子。
5: 喽。
4: 这边电视机啊。
5: 来。哟，大玉秀。也是有小姐之前呢。钱咋借？没做妈妈也出药，但我就拿电影送你多，咱给不得这钱管多啊。妈妈老远。

0: 루디 여기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 여기 파주 지골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추구 체바시인 섬디 둘라 지고기 뉴부 덴유베 상외 덴버진네 제달 고톱라 뻬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외라 처주탕 티두 고톱데 뉴부 덴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0: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제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로 주디 어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1: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 지캄 양나 로제 파주 진서바 창진 셰바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겁게 심지 로제 파주 뷰레 더베 지타 로제 파주 진서바 창진 셰바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뷰주이 창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림나 므라 뷰주이
2: 야미 김베 능콩 대부 메바타 능콩 가바 나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니드 로스틱진 제마도 바소기 야메 니츠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능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난 갑갸미 고베타 능홍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토르총제구 메스엔 댄자칭구 직 렘규그 총캉 하 토르총제구르 즈그 메스엔 댄자라 토난시에그 타만 테미쇼라 메피주지미쇼 니 Soktar Jualan Tha, Dianjia Tuyengui Shibri Nesara Yinjo Chegui Xing. Kizi Megyun Chungzi, Kanjim Lengbui Dada Tha, Mezun Dabdun Gyangcha. Tijin, Siyungu Yile Tuy Mide, Nichi Wo, Yang Tabo Tha, Yung Yuru, Kurim Debu Jeyi Gwone, Kanjim Tha, Rangyub Chegui. Sum, Mezun Jigui Tha, Soktar Jigse Josara Yinjo Chegui Xing. Kizi Megyun Chungzi, Yang Tabe Gwode, 这些啤酒鞋的点赞点送用鞋的

0: 당가랑 되게 볼로 개두 잠바 제단 망체기 되루티 개유라 당가랑 저 자가 쉬는 전풍식으로 어디 개유라 되게 두 잠바 다 들은 가상 가랑 가슈 지야 되다 뿌리인 바스 보러 왔다 뿌리인 바스 당가랑
1: 쉬는 그랑 뿌리인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제
1: 예 지야기 버게 조심
0: 어 다 띵가랑 있는 지금 뒤에 메시지
1: 글쎄 다 저는 걔랑 걔랑 어 전풍식으로 왔다
0: 지게 개비는
1: 뒤로 왔어 전풍 친구네 송핑的다 어 볼로 치야체

0: 안초스
1: 양 조촌한 대게 거르바 그때 그 대수도 좀 봐. 맨 거라바 지당은 데스 통배서로 지길래.
0: 알았어. 다 다스카 잠스는 간수 견초
1: 수슈르바.
0: 디튜규 근데 그도 다스카 잠디 체주이 날 세지베.
1: 어 다스카 잠디 주도 좀 봐. 안란초. 당가란초 키 보고 줘 봐. 어디 나로라. 그지 찬주스로 채나.
0: 네스.
1: 강바 파티 땡제 강수제 채나. 그 다스카 잠지 슈르. 디 겹데 안란초다. 그지 테네 티치 디펜데 티 좀 말해 자우주 좀 말해 수주 보고 거기 수주 오 디고나 수고 봐 디네 수주 좀봐 그지 라고 봐 두스탐 제 대제 디바 라고 티에서는 간 대수리 다스가람 그냥 라고 그지 방과 두스 자제 대 볼로 티에서는 그냥 다스가람 요 말해 이니 클리스는 라고 굳꿈 대 대요 봐
0: 곧
1: 다스가람 수 말해 오 두스릴
0: 달 쇼초 수고 봐 로투스
1: 맞아 라고 투부디
0: 딱 디 투 쇼시 봐 다야 근데 제제 제 너 그거
1: 지고 지금 말해 그 칼리스는 라고 꿈 제 자대 아무라
0: 보고
1: 어 로그 저거 콩 취비서 제 지금 말해
0: 네세 안경이랑 단단한 저 젠두나로로 볼로냐르세스 다
1: 쿵초르스라
0: 어디 토슈 체리도알
1: 제제제
0: 아니 어디 갈라리아야 데 강제스런데 냠주시아 케이나
1: 다 튜뉴도 스케듀 잠바 땅아랑은 샤스나 볼로치네 치야가부유 땅아랑 저 강백이 같이 야게션에 주지스
0: 말에 전초체
1: 전초단 주지스 말에 같이 진행하는 데 가버체
0: 네세길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1: 어 마우스 시파
0: 디컨델야 쓰기나
1: 다티 볼로니스 루네스 거래
0: 데프가 아니
1: 데프가 아니
0: 다가라 당가 미지게
1: 루야 어 미지게 다 나랑 주 볼로 젠두질라 차샤면 되주 검 감 급주 담아 열 봐 감 급주 담아 대나로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어디 샤지즈와 수고래 Tati bolo di yang ko yinzi minzi gangbe shugu marwa yang gobor shune jigurwa tanga rang sui touchu shugurwa ode gobor shune tiku de kunye nyi zigurwa bolo nyi lu shune yin shaji zewa siri
0: Nesi gila Ani gozu shuwa si tanga su chowman chowsu shugurwa
1: Oh, zhe zhe
0: Di kandel si gui na
1: Gozu shuwa si na ta jigi jigi luk suye gejo tanga rang sui yone di shuwa fangui su marwa
0: Zhe zhe zhe
1: Fangui shuyu su na an fangui che su na bolo di de sha je Dine mi jige shuya ode shuzu shuwa si
0: ngari suwa Nesi
1: nesi
0: 那些但是呢格拉斯特的真多那罗列先进不是在裁判书吧马切的塞切斯的克拉伊那那他们的判断初中真多一年级他们说小组赛什么的小组赛一年级这些车上他们马切的司机刚才让我们就那些但是呢塞切的黄牌书吧塞切的肯定是切切热一年了但塞切的他第四个的那然后就刚组建一样不如
1: lakwe kaabe suni di chee suna tan yang koo di suku ri serje di jee ri tijik chee dine nga rang chwe tatan ki kongli shubi nishin chanchu kaangba chee la dang chee oo dee la jik jee ri dine polu susu kaangba mebe dewa la nezu wala mi shengi begya dewa la hoja tiba jik yang jime na jik zuk su zuji kee shee oo dee di jee ri serje jee ri taku kaang zu jee di shee warwa yang mambi tangbe suni di chee suna yang serje jee ri
0: 마체스는 홍파이스 마체스는 홍파이스 하고이나 야면은 가시지 하고 하세요 한번 거기
1: 뒤 다 뒤 공하는 쪽이 대 전도 망고지라 딱고 얘기한 거랑 주 신집에 10 얘대 제제 신집에 10에 말한 주 신집에 조대 오늘 이제 제시 랑게 현재 타주 진행해 봐 맞지 제주 좀 봐. 안 신집에 신에 대 따가도리
0: 그래서 다시는 갤란케라 볼로루야 망고지 봐 안지 생함 차가 진쇄장
1: 수 봐
0: 디톱이야 게 좋아이나
1: 다 민행차 좋아요라
0: 다
1: 미시 뒤 공대 조준 전도대 이제 대부주잠바 볼로 현동제 주 죽지지 실로비 이게 로디잠바 디가랑 아주 이제 펑림 좀 말해 어딘가 안 당부되샤 딱과 류제 증에지다 배티 흉내가 되게 지원에 전에 이발에 수르바
0: 아
1: 이네 다리 섬유를 대봐 오늘 던지 계란게 수야는 시 빠울은 섬유를 대죠 버즈에서 내면 오늘 항상 야구도 당 어제 뒤에 치료 디스티 장애에 오늘 항례 승리 거서 당 어제 차샤서는 밑 뒤인 남비에게 볼로 젠도 디인도 잡아 다 작아서 샤우나 쇼로 봐
0: 샤우창즈 봐
1: 샤우창래 타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밑 뒤인 남아 저래 밑에 남아 제 요래
0: 아네 아니 뒤근 땅 창사데 미크세
1: 밑 죽지래 티
0: 밑 죽지래
1: 어 밑 죽지래
0: 아네
1: 밑 죽지지도 봐 다 야마 밑 지도 좀 인지 밑 현지 봐 러브래
0: 어제
1: 디장 잡고 어디 나랑서 딱 바이드 소문에 어 디앙게 유제 디인지 장오래
0: 어쨌든
1: 나랑서 다창 소문에 다 제가 체디 미죽지 유교디 어 디게도 좀봐 나랑서 대리 다창 자가 좀 쓰리 아고 인지 카 세버실로 그래
0: 아 엔치중대야 제르 체 미장체 스베케바 케유나
1: 제가 준데 창조 추석으로
0: 그거
1: 있잖아 슈구 볼로 제로 이와치야지 카부르와 기체단 가면 숨주 숨주 쓰여버리 전두다 제멜 상반장 다 샤반장
0: 네세
1: 땅 아랑수디에 차가 차샤 숨나 관준 지준 야준 스타디 예체나 안 담은 니부 숨부 쓰고 땅 아랑수 탄데 세가 함 지체 다 셴바 안 담은 니부디 전두 접 차베 접데 지단 망체 안 숨부디 시부디 제그와 다 되는 숨부디 되셔도 좀 막 광 숨부 인이로 다 시부디 지단 망체게 디제리 직주 자가티
2: 교종이 庚去冬瓦铲球苏泊脚球苏泊脚球古祖许瓦球门球古祖许瓦球门球许库波罗 香蕉球,
3: 许库波罗, 香蕉球,
2: 博许瓦, 头球,
3: 博许瓦, 头球,
2: 波罗尼尔切, 控球率,
3: 波罗尼尔切, 控球率,
2: 夏季子瓦, 帽子戏法,
3: 夏季季瓦, 帽子戏法,
2: 森雨烈叠吧, 暴冷,
3: 森雨烈叠吧, 暴冷,
0: 森王林给, 推荐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레군기레등바인치 인달 니바투 대탕닥제 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끝나와서기네다 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인달 기공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 쿨

0: ge kuryu zang zhe gyun khong che ba. Zuo ne kuyu khong su, gui ngui ge lek zhu jik che tang, jik gui jik jor che ba. Mi ge ge chui din la tu nang che ba. Hep chi ge ba am, lo ge gup, zang shuo kham, la be chu mu, ka na ge gup. Lo sum yen ki ngun go khab gyo me be, zim chi yu be mi cho ki. Dok sar lo che ki ngun go khab gyo gyo, kuyu ma che gup. Thak bar tu, gen gun chu ren gun ang, Gyurim yonggi ngungo kipgyak batang, gwanne tarwe min kipgyak gui. Rang ngung guksung la shukgyak gui, rang xian nigar pen la ditang yongtub.
1: Nigar ni, wazara chewe kangzong yindi, riwe mu gyu cartongar la zengzeng ngomo rintu yu. Nigar ni, 제도点别萨布银点唐格拉格月南胖聚集街上列多车渡点迪格拉尼土热萨别云中萨布银云中萨别别给米瑞卡给米莫纳团体塔亚尊银别土热给年啊藏月了中华米瑞集团草别独西切点托东玉居宁走切行 미리카와라 펜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리 예용기 미리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사비 벽이 퇴무타 참비 유세내비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계기 튼섬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계기 도시사바 와다르 제비 유세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계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슝는 개비요. 변정 사비 제도 대비 벽이 주진 뒤여티 진강 기멍지 등도 좋았다. 사비 진강 그리고 초뒤 송종의 슝는 개미 예급이 진강 시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슝는 개비요. 변정 사비 탄삼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잠 사딘 탄잠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그 호타치기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당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零六撇，权重三百吨起，别斗忽大才对眼。

0: 또 강중 사도르 튀남양 시토미 인시 괴유버지
1: 장균 저 등우여 급주배 주최 레소 동화탕 튼교 철교 탐진 치배 레게 구지 실송 장균 저 퓨미 냠초탕 정영기 짐카 퓨미 저조기 학삼가비 총제 상부대티 주최 상토 당외 냠상 원바 치유 갸치 퓨미 레치배 레공타 시림토 습규 전에 침루 치자탕 겐더세와 제뉴 정달 강예세와 소기 망샘 최비 퇴다 지지례 퓨미저 조기 망기 체토 태포 쿨린 체바 칸링 원유
2: 아주 퓨미님들 소비에 하나 주대 제중이 나래 마스님 데이터 지기에 함라기나 주가나리아 로치주다 대유빈에 내 혼자야 디스피스로 준치 수나 아
0: 총주탄 튀김 시림제스 괴티 망조라 십시주규니 정용기 짐카 퓨미 전조기 균된기 레거시니 니트 정표미 냠조기 레치베 디구윗한 튀김도 괴디 팀루 시지탄 팀스 덤규 망편 시주제 조디체 유브시
3: 럽전자 시다 진영마와 팀고 지난성 내피제 안에 팀기 됐다 텐데데네 팀루 시세 럽전체 야구지 용바
0: 처민토 시림탄 튀김의 괴바표 더동 차도 내가 지자 지그유 정표미 냠조기 년조 사부규 지자 제네 아자 주매 셰슈 주집에 갸뷰 게이니기 년발 수연에 지자 제디 초수니 시진 차도규 팀로 킹와네 대단 균시 발타 예럽 수산네 시주 조제 발 망조츠 튜다 나버군도 럽중 치스 유바 수유 정표미 냠조 지자뷰 림부스메 덕시바 덴베

0: 인기 초고만자르기 팀드윈 경화로 성격 체배 내드윈 한 저와 유배 배명 염소기 뚜브쇼 한 렉지 되네 추고로 팀도 서카베 내드윈 타주 지로 체배 인시 송부지 시림토 시수가 다 망조로 십수 주배 최 임카 배미 전조기 더치배 냠용 상부 다 제덥 상부 추시 투비 타스총기 뛰는 디진취 배명 염소기 아지아 미도 추드윈 칸 주부티 김상기 겐더 세와 다 배미기 리슈님 바 시림 지역교 난 슈부제기 레디 상부식도 교류 정부 김지와 레겐더 유바타 배미라 심내 유바소 간의 유도죠 아지아 미도 추드윈 칸키 타주 치러 지구 저드윈 나바잠토 미교와 차지 아지아 콘츠 과취배 제답시 제바티니 튠중 차도니 제도 레인유바타 김지와르기 쯔뇨 과자르 벌둠 제바 뇨징치외 내튠 직뒤토 취도르 제바 자가치대기 내튠 디구이타 공진표미 냠조기 쇽디고 탁주제 지그 유배 튠다 창말 레인유바타 내튠 창말 다디 동켄 유바제 체유시 뛰는 뒤진취 표미 냠조 아자미도 취도윤 칸키 속도 쉰바 시주 쪼메 튀미 창문 냠도 좀디 랑랑키 섬주링네 대달 락달 치바타 지투 더동 디구이타 체밤 양은 공림 표미 냠조라 내준 예신 슈그 유지 송부지 개와 탁주 체급은 마세 베개 동교를 양 람디 체급에 뛰는 뒤진취 표미 냠조기 표미기 리슈 리뛰러 군디 동외 차주 딩서 비네 총주나 제뉴 정달 제바타 체듄 리미도에 두서 니르디 배미 티웨 마와 니살 리슈 투바타 융보 파뉴 융교 러람 체유버시 듀룬 디진취 배미 냠저기 주시 장풍 웨이 안주 배미 탄 지베 디도 심나 샤네 튜니르키 체더블라 디네 망주 튜응을 약부 주규 인시 송버지 튜김도 괴네 팀로 협대 동안에 자도 AI 규 세리 협대 동외 파르타 아자메도 주둔강에 경화 송급 럭람팔 리슈종단에 강에 유배 치발 제공 제배 발제기 저덥지지 네튠 세도 티다 망조기 이심 세도를 교화 티토하네 림카 표명 염소 전조기 주주 조금 제배 총재 강릉의 유시 정 표명 염소기 주시신바 치린 양진기 표미탄 치발 제공 제배 십수를 명내 주주 레스 당디 제공 십수 티 표미탄 치발 카유 락유기 편버토바 체규타 안주 양학배 시듄 레지다와 주부탄 락달 체내 당탄 시슌기 표미망조탄 지도 체배 제3기 뉴버 강리 된디 표미탄 치발 편배 차상카 퇴규 체규 텀진 체규 인시 송부지 지지주님, 랑교정기 류젠전서급주시바타 미리기 수균 류젠전서급주배 백개전도로 문수고추부지. 개지남배 백개전도티 숙제타 뉴제 제뉴 뉴시제 지도투유배 대무치외 전도로 남자식시. 정계타 서구칸의 용외 진수배 제뉴타 300년교로 강림문식유부지.
1: 전도르히 남바 하장추제퇴부유바타 전도르카 지제미저와달 소중이네 림신 전도 체휴시 현지배 수자 차바탄둔 류제배 시탄제 강유드네 전도 체바탄 현지배 지수달 현지내라 피바 체배 데모체외 전도라 스무외 거수양양 토피시 참대 투미루 칸히 루미 오겐 남게히 조용히 류제 전초난 슈규총왈 하장갑총 타리 전도라 슈틴 숨바티인 人一给 配于起, 从这列不起, 连图比日外语接送不起, 别给枕头你, 西秀塔, 自愿女真不在马斯, 森康养你给, 枕头起感应, 罗曼将他切别, 许诺女子把, 明牛王西起, 枕头出不起于别, 给客人别, 别给, 先切把, 孙那么的给给, 天地, 枕头还将出不起送, 俺催女子把, 看见起, 去在, 给用起, 配中女子别, 去在他, 展念图, 立刻都接送不起, 出现特别真多体力别个真肯错儿出现特别娘娘别的也来地起扩顿图面修真南昌贴的东脚儿归地贴把马赛将达坦真真马拉三米切板推过仓土主脚儿归地贴别

0: zumri ni geyi gi lam ni chenyu yin jik din ta nangju gi semje la sok be thengwe ne dan ta tishin zomba be teda lan zin be sem nang gi de chu chumbar che be gyu zhe na ba shik yin shin te na ba ta nang de ni ha jang phu sun chok ba shik yin ta wo na rang zhe phe gi zumri la cha chuan na nang de ta na ba kang zhe yu tam xie na ting de phen zhong xie zhe le chen na phen zhong lob chen ri shun lub ling gi gi gen che mo wa dan zhe tun zhub la ni mutu phe gi zumri gi thui zam ye da ta tishin phe gi zumri gi nang de ta na ba so gi ko la che zhe nang ge yin be leng ge ne gi si yu ba shu dan zhe tun zhub la ni che lo che dong gu bia chu chu ri ku lo ro phen zhong re zhen du chung ba ta ta da phen zhong lob chen ri shun lub ling gi gen che mo wa yin shin bumrang shimju lo ma ta xie ram shimju lo me zub dun lo bun yang yin kong ki lup chi nang shor du ta dung ka dam zum ri se wen zhoma ta ying yi lo sar ju gu pe be pe chu je pe dip ka sum zam nang yu ba te da pe zhun zhen pe che sim ba ta kong ki nga chir ge khab rin pe shimju nam zha nyi ta zhong rin pe shimju nam zha nyi lop zha ta lup li rin pe shimju nam zha ka nga je li zhub nang yu jin xian yang rik dip zhe mi ting du 제좀 숨줄 하자 배낭규
1: 다 냥아 면로마 타르에 두가 그 좀비 고르시나 삼송 다 냥아 면로마 타르에 두가 그 좀비 세교 되지다 제준 사비 고충 안에 나르송 나르송네 안에 냥아 면로메 주샤 망보지 코란 그 소르랑 랑고 좀도 마세 안에 비주다 안에 두삼 그 로면이 아니야 제 별 대잠도 마세 안에 형동 노자와 도제 젠센을 까나네 냥아 면로마 아니 결국도 스가나 가나와 신도 안 총동도 제진제 양양아 면로마 줄 아니 줄와 대다장 방로 흉 방로 로주된 발라서 원남지다 특제까지는 되네 아니 투섬 검순 초달 배워라 했어 대입에 좀 생각 다 보여 강진 비중라 좀들 그 쇼는 현아 단 양하게 양아 면로만 그 통진 단자지 갑직 계숨 답배 제도 돈에 제도 돈에 단 좀르게 지 칼로르지 살압대 빼다 초 강사지대에 답해대 초다 타타다도 잡아지 중을 했어요. 좀그 쇼네 착지 쇼와 배나 샤르게와 종가와 얍세다고 다르바 아니 림부몽왕 직사세 교다 아니 나도 좀 매번 봤을 교다 교육 개발세 교다 알바 아니 대대신도다 망고직 중요 어려서 망고직 중요 어려서 배나 공단 대비 좀 했다고 알바 아니 군지 지금이 온 보다고 다 대다 대라서 보다 남지 싸가보다고 그 좀을 켜와 망고 중요하리라 대다 기장 아니 년아 메로미 다 로기 규제 동주디 배데 다 가르쇼 오래 치도 명네 다 될 배데 힘죽 냄보체 힘죽 세바 좀도 마세 아니 배데 주 랑록 주 교당게 탑라 레네 아니 비베게 좀디 좀주디 년아 메로미 룩다디 년아 메로마 팅이장 아니 메롱월 아니 불 강진배 좀비 흉으로 겹도 반나도 바데 딱 고난 맞을 같이 임바레스 다 양께서 트위비나 당기 고는 휴비나 시 배낭가랑서 지당가서 탄다 변지 시력 다루 돌아고 좀비 당 학발도 안녕아 면로마 마다라 공기 낭배 시력 다루 좀비 남수야 지당가서라 녕아 면로마 다루요 마르티네 그 지당 면로메 좀당가서 베이징스니다 아니 수계설 교다 알아 아니 뒤주기 옌다 랍도 옌라서 베 다 이게 민 대다라 마다장 민 대다라 마다장 돈도 좀당 안에 군에 총받다라만 고요레스 대입에 좀 생기 안에 냥하면로마 불어 다루에 지소 안에 메롱 와르 냥하면로마 대니 불기 좀 이렇게 흉록라 아 줄트베다 지금 차진스나야 저 온두 차진야 다 좀 전에 대다 대다 된바 임버레스 대인도 잠바야 안에 교회 신인 신보다 알아 들으시 된다 싶은 것도 와 가르친 것도 없으나 냥하면로마니 불기 좀 이렇게 흉록 차장식 임베스 아니 들어야지 연지 된주시 명당나 아니 남과라 그러면 명당보다 총바 인수고 도우세 대의 좀 텐데 문에 돈을 내버려서 개발신 부담을 이상고 도우세 대의 두 장바야 메롱와 냥아 메롱마디 표라 교로 교내 롭중시 롭중시 아니 표 강진배 좀비 내지시 동게 좀비 흉로스 교로도 받으냐 돈 담바라 딩원에 냥아 메롱메나 디 만에 딘베 연지 좀당 망고시 두마시 아니 민 냥아 면로만의 띵바시 힌두 마다장 동원도 좀당당 좀록 대답도 유배 좀 생겨 이버레스 띵두 잠바야 다갑디 둥아랑주 지 개발 망고 생활에 배낭아랑주 당기 슈바나시 지 샤르종가와 당 안에 림봉바스니 당 교육 개발하소고 망고지기 안에 제베 두소 요아리 독주 남다르 요아리 안에 랍샤 좀 요아리 골로데 팅 요아리 땡주 그 좀 요아리 안 대신도 벌 좀 나서 오만 보지 요아리 라바르도 갑 대두 갑 대두 잠바지 힌도 다르셔 왔다 땡주 그 좀 그때 임벌에 땡주 세르와 땡주 그 좀 임벌에 주샤 주데 담배 하시세 안에 샤르도 지금 미치 그 넘바다 왔다 주샤 데레 안 주시 측적으로 기능이 현나다 메노메 규제 체도 돈에 메노메 규제 배대지 칼로르지 메노메 규제기 체슈 학보 돈도 버셔네 따상바 해지기 임벌에 대인도 장바에 당기 주변나시 땡주 대달라 투슴 검숨 체외 좀 생기 범에 남기 안에 로드기 카드 코네 콘도 펠 그러봐 안에 대대신 도시 실업기 남주기 코네 콘도 펠 랭이 랑도라서 봐 안에 지 지약이 미경세 뒤 좀 생기 안에 교육 강진 배정을 해야 됐다 야럽고 상부소 두야다 마름게 배소 누비알라서 봐라 다 힌도 랍세베 누바 챔보지 통유버레스 갑대도 낭주 그 좀 그렇게 되나다 오늘에 바데 노른 안에 루이 조부기 노르다부다 외지 나네 님의 우다부 답에다 하면 하면 헨너스에네 잠닝 좀리 가제 제베 수수미도 바직다 중요하레세 대인도 좀 봐야 갑 대두자 먼저 냥아 면놈에 다루의 지게 드림 디난게 좀릭 되다 아니 대히도 공도 냥아 면놈아 마다나야 남베 실익 다르네 냥아 면놈아 마다로의 공게 좀릭 되니 이게 난게 단 주샤이 토네 현나 주샤 조디 미 삼로다 주바 야르티 동야기 남베 실람데 숨게 남샤 안에 주식이 되는 현아 공마디 냥하면 오마 마다로의 공개 낭비 실익 갖고 좀을 때 제당은 저 돈이 나야 안에 돈 거대 버려 주야다 책이 나야 책 장벌 주야라 속에 제시

0: 유대대바 안에 치수 다 냥아 면로메 내가 무슨 주샤티 남비 실름 저승 건 남샤 조우이나야 티딩도 라랴 안에 가서 가르시고 냥아 면로메 다 남샤리 중대베 종거리 과망보직 넘바답티 다 대외장게 안에 낭토도 남바니가라 치푸숨 소바시 중화래서
1: 공기 도변나 견대지 투줍라네 냥아 면로마 표도 다르춘 표기 좀리기 낭도연타 남베테 폐계기 철업 서버시 추루와탄 퇴종 차진기 좀바보타 잠추 망다지 튜이베 걸라 모두 난주스 샴라 갤라촌이 탱급디 튜급 서베 규제 남아 직도기 좀리 튜잠 걸라 모두 능규인베 랭게네 무튜 기세나로
2: 시리기 외랑 비니 트로 로드 비닝구 비니 슈로 그저 시리
0: 타마텔 가르슈고 삼스나 다 투갑 사비 좀빅스나야 저 남아 직도 규제 좀빅스다 지슈나 삼송스 단디 가르스나 제당아서 녀가 면롬에 아 녀가 면롬아 줄네 안에 다 다대 파도 페실로 다 제자 삼식 두고 유바레 다 자슈 차장 안에 세네 다대 파도 제당 투갑 사비 좀빅스나야 저 좀빅 디기 체슈디 가르스나 규제 남아 직도 좀빅 차대 요레 다 대입에 좀 센데야 가르레 설게 두나 아 지금 안아서 늪쇼에 좀빅이 주제 대대신도 안에 계셔 강다 강현나야 제주당 우경에서당 대표로 나서고 참마 돈연비 대표로 계출로 주고 보야 어디들게 치수 유바 대단해 송내 안에 마리온도 잡아야 부부 시력 다루에 내가 좀 뒤인 안에 그냥 제발도 지금 원바르세와 라라도 파괴 그렇게 치수 먼저 내가 양득지 다시 해야 된다나 저 다른 가상 대표로 그 명체나 양도 설교 안에 저거 죽봐 대 안에 내 마리온도 잡아야 안조다 낭비 시력 다르 왜내 값수 안에 가서 좀을 망보지 흉어리 좀을 망보 나네 자다 주주대 땡주고 좀을 땡주 좀을 태양 알아서 제 코디에 룩스 시켜 봐. 그러와 안에 학벌도 가서 녀가 면로면의 시에 한다. 공바진 게 진시 그러와 안에 동쪽으로 코디를 시야기 안에 치수 시창 대비 낭비 게 땡주 대다. 대등라 안에 가서 야 낭비 시력 다르네. 녀가 면로만이야 흉어. 그러와 대 흉어 내 시지 안에 가서 다 다 명론에 들어가고 좀 뒤나라 양한 주다 좀 그릇 나봐 나 조직 안에 개발도 양한 주 낭비 땡주고 좀 땡주고 좀 들려야 다 좀 주 망보시 학발도 양한 명론에 흉다 자르 뒤등해야 안에 제사병게 안에 배낭 주 좀 주 배낭 견죽다 버려봐 뒤가는 강화 된다 하는 게 좀 그 흉 따뜻히 개발 망보지 그 좀 좀 죽수기다 남편 망보지 세봐 대단하다 되네 안에 좀 그릇 다 남편 망보지 흉하래세 알아봐도 기럽 좀릭 세주 흉하래 안에 대대인도 가르 흉하래 다 간조 기럽 좀릭 세주다 안에 리히 좀릭 세주다 도모 좀릭 세주다 그러와 안에 따뜻한 망보지 술도 좀릭 세주라서 망보 흉하래 배랍시한 디가르야 당한조 주주디 가르 열어서나 배낭한조 대용고도가 배낭나솔로 자위 두바 제주바 세주들 안에 대대인도 녀가마위 두긴 좀돈베기 랑교로 고마대비 대비 전신 세교던데 대대신도 좀돈베기 쇼도 숨지와 세교던데 아 대대신도 안에 가라서 가르쇼고래 탄다 계시 보도에 배시고 좀르글 나서 봤다 좀르글 나봐 나서 봤지 안에 대대신도 가라서 가담비 개완남비 신비 고르게 남다 망고지 그래봐 대대신도 안에 제주면나라 레발라서 비 신비 안에 냠고 나서 봤다 대다 간다 도도 해나 갑대도 다 표기 좀르게 신사를 오네 배졌다 지 가르쇼고래 다 좀르게 배들 대부 신사들라 좀르게 대부 배들 열도 싸와 다 몸수 쇼봐 신수 가능한 잠주 담이구봐 다 이제 유변에 갑자기 같이 둘이 삼대가 요새 다 당당히 값을 봐봐 시행 받을 가르스나 데려봐 가르사다 나 유제나만 찍도 있고 좀 있으나야 쇼 안에 말한테 드랍 사피다 좀 있게 임발해 다 네 값수 말한테 당기 휴반난 시지 다 드랍 야 주유 연유네 안에 당기 미릭 시주다 라바도 링네기 시주 통주 시네 안에 림바 다 먼저 변화 분정 좀 있게 유제 세주 그러와 안에 총공기 다스를 세주 그러와 망조 유제 세주 라서 봐 대다 녀 안에 말한테 돈 열지 망고 지게 안에 표기 좀 있게 대부 대달이야. 안에 랑랑게 다지 좀 망보 즉 티네. 다 좀 되다. 돈벨시 돈벨시 봐 대다. 신경장 믹두시 믹두시나 당한도 좀 살 좀 시야. 다 망보 즉 다 다루어 임벌했어. 다 나발 동안 안도 살 좀 제단게 되네. 현아 안에 늪쇼에 살 좀 제단게 규제 망보 즉 봐. 변한가랑도 흉루 교리야. 교리나 투섬 시야. 전에 안에 나글링 우수 대비야. 안 대대기도 낭세게 당한도 좀 이렇게 흉루야. 대대신도 시에 전에 당한도 주 다 좀 이렇게 남의 토는 현나 잠중 세죠. 야만은 중살 세죠. 다 잠중 세죠. 봐. 민에게 낭이 살칭시야. 조월 전에 지조가 낭수 다르바. 안에는 좀 봐보라니 그 낭게 심게 배드 비게야지 칼로래. 즉 철도다. 르바 가다다 샤킨라 소바데다. 다 마르동야라 배드 치에도 바고 좀르. 다 잠중 세죠. 대충으로 봐. 잠중 세죠. 딩오랑 알아서 잠중 게 사보 미바 말이 되네게 다 다다다부게 잠중 게 지금 칼르다. 소 봐. 안에 좀수 남바도당 안에 규제게 옥 규제게 속 제주 어다 됐다고 당당하게 마중을 해. 다 제당 안아서 뒤 학벌도 가르치고 당대게 뒤 제조고 초와 그 낭수 동발라 체도 바고 된 안도 잠동이 있어 봐. 다 잠동 뒤 주 다르사대 늦어 버래. 안에 학벌 동안 와서 낭살아야 대대기 다려 버래. 이나양 안아서 표래야 잠동 그 좀주 때려야 돼 대잠게 다 통신이나 제뉴요 말에 냥아 면오면 안 시도 민에 대뉴요 말에 갑대도 뒤 좀수도 미베 딱생이래 대인아야 당하랑도 다다 두갑 사비에 좀 클라바도 남아 규제 남아 찍도 그 좀 된대 내가 없어 다 잠동 때 신도 내게 다 별로 다뤄버리 다뤄와 잠도 마세 초 다다 안에 또 야르기 방아 샤모 뒤와 신도 당하랑도 다른 가상지 좀 이렇게 두대 띵도 다 잠동 다 통주 미에 비디 패실 다 공보인 버려야세 안 나와도 되는 가상 안 좋다. 남아 주대 직도 좀 나눠야 돼. 안에 안 좋대. 제주 좀 그렇다. 제주 좀 그렇다. 신도 내잖아. 다시 못 찾아 돼요. 안에 제주 좀 그렇다. 주대 돈 담발하다. 좀 그렇게 권에 권도 빼야 돼. 야만 좀 이렇게 가샤. 좀 이렇게 쇼게 당 안 좋 가려고 그래. 리베 쇼 권도 빼야 돼. 니베 쇼 타다 말 안에 지 방향 어떤 들려야 되다. 랭게인데 좀 제주 랭게디 다 누구 유버래. 대인도 좀 이렇게 제주 그 쇼를 해야 되다. 다른 가상 요르도 사와다. 안에지 푸슨 속에 대부연다 다 라다 련심 임버레 드린도 잠바 당 아랑초 탄다 나만 직두게 좀릭 세교데 파셔만나 자주 결단에 세네 다 당대 팔도 임버레 다 마음 바네야 다가라 남든 유네 로고 그래 지금 생각해서 난게 단지 휴번나시 랑기 마당에 띵라 신기 안에 푸슨 속 받아 넘바다비한테 개별로 그랬을 때 시기요
1: 공기 통변나 옌데지 튜브라네 탱급데 Tugab sarbe gyuze nama jikduigi zumri tujamsu, pyoegi zumrigi nangduyanta nambayate laryang chapuwa dar pege chenpuchungwe gor ngodro nangchubsu. Turab kongme lorab gyajubani pyoegi zumri lugyu nguyenen jona pege hajangchewe tujam kejinshik yinshi. Gabtir jingne zumrigi riglamta zumrigi tongya sardu chene pege chenpuchungwa ta. Cho xianshine zumrigi nambata nangduyante 폐계 전부 중내 표숨 제소수는 조류
2: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드비 님구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대대신도 변한가랑서 단다 교회신이 신보다 알아토히 특징 연구해봐 미릭 규제 행사를 마대배 sartung hatsi namgay medo de doksu chontang jadar janayang riji tingay riji liki tongdami yinse o dati shungu tsung tsungu duwa ngibardo karsana rangi ringne shima shima di ngama ngami yungi tingla ya di yungi tingla begu uri mado ngama ngami yungi dorne shima shima belgu shungna dati norwa chenpo re yese norwa tatu uri sungu duwa dinde yinbare ane dede hindu nga rangso kumdang tenpe rumi dinde yungu duwa ane rangi tongze ki jisu chang 아니 중세 빼라 대비나 랑욱 도도 그랬어 학벌도 랑게 실업 시에도 그랬어 대인도 잠바 안에 랑욱 떼서 유바 지시아 송구유바 어떤 대단 대다 외게 개별리게 남다 망고 주기 버리 대다라야 삼모다 다 돈나 출을 내배 내가 없어 내당 간다 랭고도 랑게 나네 파르 돌고나 도당 간데 돌고도 학벌도 랑게 좀비게 쇼는 유베 낭동다 남바 카치 파 돌두 디 돌당들은 이버도 삽삽시 고레스 디 돌당데 마히나 안에 rāna yūpa te tōr, tī nōmba te xīne tsū mārā tū, tā tāngbō, 아니 내가 미에 된게 장화 담된 게 어디한테 샤르고 그랬어 옛날 민족이

0: 추루 렘바다 파르 도르와니가라 삽삽치고 와서 마세 제발도 파르 도르웨네 갑소 돌줄라 다 삽삽치고 와대 계신 뭐 희부적인 말에서 대인도다 당대네 갑들은 말랑소 지당 당대가주 다 드럽디기 좀득스나야 쇼 유제 남아 찍두고 좀득스나야 쇼 다 간단해 드럽 사비 좀득스나야 쇼 니기 좀득게 폐제다 시슈다 아니 말랑소 칼로 손슈스나야 쇼 단디 돈 담바라 강랑티네 용바르스나 다지 공을 해베 두메투기 좀득 봐. 아니 본지 실력 다루에 두지 좀르. 대내 낭배 실력 다루에 두지 좀르. 대내야 니데 년휴 마다로에 공지 좀르. 다 년휴 다루에 두지 좀르. 와 대다 탐제라 되는 흉마리 마도 아니 로버트 남네 봐봤다 보다 살라 두었다 보 맨두 다 배배 그 좀르 들어야 되지. 당기 공을 휴가 나시. 투섬 검숨 된두다. 야마나 들어야 대둔 좀숨 된두 유배. 로서 레 당고 남이나 통말 아니 가서 가르치고 남지 좀 봐신두. 아니지 표기 통매기 뒤매기 좀 되네 안에 본지 되게 좀 되네 낭비 실기 되게 좀 되네 안아서 양아 면으로 맡아로 되게 좀 되네 안에 안아서 다티 뭘 마시면이나 배대 되게 좀 쓰려야지 용거리 다 되듯이 마시면도 다 강하다나 안 다대 되게 좀 나서 봐 쇼용 당 거군에 규론 거거리 마도 쇼지부 통 쇼현다 마도나 안에 배배 좀 이렇게 규 나야 그냥 같이 뭐 요래세 단디 휴야된 듯이 다 들은 아니 삼다가 셔이 아니 독재체 아니 노르와다 투월라서 봐 강연아야 아니 대다 탐지 기자기 아니 레벌 주버제도 소스 아니 뭐는 되고요 독재체
1: 텐데레 전 죽저와다 뒤네 편종 롭친 리숀 루블링기 기겐 체모와 던지 투줍라네 체제 나외 벽이 좀리 루규기 투잡 예단타 대신 벽이 좀리기 낭된타 나바소기 고 모저 나외 무제레 생기 낭된 창마 텐게라 진비슈 선바이 텐제메레 세나 난츠 스모아 텐게라 낭된 서버 꾸디슈 유베 텐게네 튜도도 기세 능교 많이 바낭로
2: 세당 렌베 르조 낭나 게당나 편버치
3: 我们今天的英语小组经常去听你们我从家里你自己的苏木中大那亚的呢哈扎给给全部写的他把都人一个苏木内组的呢中大那亚的呢对外的呢给全部写的人生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的心理 마란주 뒤준도네 아니 제다 꿈 뜰름들이 아니 차다 처음부터 대야지 저도 대처 신지를 해야
2: 끼라 고양배 생각미 대단기 중지유
3: 달롱아 다 뭐 제주 대니 그래서 생감 구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 신지를 해야
4: 누가 대보시는 선배면서 기부도
5: Semba jibu chona chawa kare chebne lingchu yungi.
6: Saye nata, tungye nata, doye nata, tse rambu chete ka che she jure cha.
2: Dewa ma du, gewo su yang ne. Tangbu chona, kele haba ji. Logi padu yergi chego. Tengji ki zaijue guoro, niki gubju korbu simzi. Logi padru bule dobya jikam. Yangna logi padru jinza ba, chakjian xeba nubu somzhu laki bari yubbe, pume dudungji kangdui du temcho. Kedi tengji ki zaijue guoro ngabki gubju korbge simzi. Logi padru bule dobya jikam. Logi padru jinza ba, chakjian xeba nubu somzhu laki bari yubbe, pume dudungji nyamdu pyugyu yin. Changbo la cese yubbe, ngola limna ngola pyugyu yin.
7: Yertuki yang, Nime Tawachi, Nagong Hulung Dangwe, Chang Shu Shu, Logi Padre, Nigo Chiqui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go Ki Nubiang, Chimpudin Yubi, Nagong Tang Ninkong Kudu Kunyang, Sambu, Rizigwa, Gundin Chongor Sochi du Kunyang, Sambu, Tiway Nigo Tang, Lungo, Churchu 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e Lebu Sing Wento Bemati, Wodong Yang Garbu Sing Wento.
8: 七路主队，我给派出你过去会当不当堂。
7: 鬼哭儿，老子你对，老子真正见不到我手机，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一边，也没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主编，明确地，我们对冷却特别难结果呢，明确那公鸡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不趟，那公狼普通没被套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8: 军统也没捏这趟，天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比起了，跟林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龙富康面康去年头不是白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在龙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那个重叠连通去管不冷，那个六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
9: 姑母，吃没吃不得，咖喱吃没嘞？
10: 爸啦。你妈是个有的，巴拉吉兰个妈的脸巴卡里不济，挺不难的。
9: 妈的，什么行不济？脏么脏讲起，点点卫生个妈的。
10: 卫生妈哪里巴拉？巴拉吉兰是难的，地哪里呀？本来个血色人白新妈切，很多芝麻脏么脏讲也不麻切，芝麻哪里呀？越白吃心是多。
9: 卫生妈的。龙年许那种清白，连把人不吃，慢慢人呢，许下六在水白马的，无奈养活啊。
10: 现在人白囤在银子，囤在所在的吃干一年着，囤在的脱得米一年着，清白的，明朝为难不消的。
11: 为什么？现在人白贪赃之马。
1: 如果得过，我愿天刚长起，为什么得不上炕？破个重叠的冲水炕，过大安杰吧？为什么得不上炕？
7: 也没金币，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就养死对吧？过哪过有空，老子你对，老子真正见不到我手机，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一边，也没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主编，明确地，我们对冷却特别难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不趟，那空狼普通没被套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8: 军统也没捏这趟，天外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比起了，跟林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龙富康面康去年头不是白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在龙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那个重叠连通去管不冷，那个六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从康。
7: 二腿一样，你没操我气，我讲黑龙江话长秀秀。落叶爬住你过去块地湿土，石头那么细去开出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藏不远。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藏不远。天外你过堂龙过，吃出养过土了。苏波群起，苏切力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去了这段，落叶爬住你过去块当不当堂。
2: 落叶爬住一点结果。天气的解决过了，你的工作可不存在。落叶爬住必来特别健康，养了落叶爬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铺面对冬季，扛对都顶不住。看到天气的解决过了，我的工作可别存在。落叶爬住必来特别健康，落叶爬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铺面对冬季，娘都不愿意。长波了菜是月白，我了林了，我了不愿意。
12: 张阿姨啥？
13: 咋的嘞？多多住个？
12: 张阿姨是给娃开药买的，让婆老亲戚的买的，喊你放的牌就是当的。爹那个就是早呢，人家的面子嘞，车站站了点钱面头啦。
14: 张大姑也不去吃鱼。
12: 叔叔在门庙里待着，喊你放牌就当的这个娃嘞。都写干么就张起婆婆当，叔叔在门口院呢，就是爹来领着去婆婆当，俺的叔叔当呢，所以也不去领的。
13: 这样我是查查，东西也做扣下了。
12: 你让了牌局当呀的，喊你放给吞在沙子的人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需要的。
13: 喊你放的，我那也要多。
12: 你放更重点的，
10: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7: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팡 총캉 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팡 총캉

토강키 동전 줄린타 나반 타도니 샤와 추가로 추 계속 사스디 인시 동전 줄린키 콘소로 뒤에 전부식 고된 제이가 맞세 초도 그 니루 메버신도 치 진도 뒤만니 셔초키 랑기 세버차스의 동전 줄린티네 마도 신토 카체디 김선 시부 서버 민가동이 사드의 자당토 뵈치 샤와 추가르니 서버 토구도 손에 지겐키 샤웨 리시 콘츠 예르드 지차네 리드의 자당토 뵈바타 군투 카웨 요베 리드 자단 티네 카체디 서브 마스의 동전 중심 초수 내부치 시어준이 뒤지기 정도 탄 뒤네 내부 체징 탄다 시어주기 기지기 전로 탄부 테라 카데 쪽 기회 개야 샤와 추가를 겸버 수용 외네 짬부게 조교도 가가 들으네 하이스나 샤와 추가를 니 개 개교로 창우에 Shurgyun za cha chi, chuku yang de chuu yang ghe zhu. Zinyu ti, kwanzui ni yu la, tunjian cha rin. Wen yang xie zhu ti, da zui qi ma ti. Xie zhu la ame ro ram chi di ma. Xie zhu ti lo do la, ame duang a wei xin cha xi.

디루 지신 동창한 유발리 콘츠의 당가르 참배 세리 갸라니와 유에베 콘츠의 티다 문진 토가 제네 삼미로의 지신 티다 기업도 교르시에 참 테네 추츠의 시바 괴디 추니 정류랑에 바로 코우베 류송 디단토 내지지지 Xian Kuang Zi, Lula Damba Chudan Xiba Chakwe. Tini, Togandu Tsune Chibi, Nianjong Zenu Xiriti. Dem Kui, Nizi Yong Pito Bekara, Xian Dian Buzhang Ki, Suomi Yabwe Pendo Yen. Kuang Zi Nianjong Ki, Jembo Tsumi, Amat, Khe Tiza Mela. 고고로 차라야 계신데 대토네 관조 날 수행만 수행도 젠부초니 람루 제시시 가인스나 셔주소 깨버네 장겸 합의 팔라 셔주모니 로지타 로체 고로바타 포니 로숨 딱딱 고르기 왠야 셔주 망치외 낭니 로직 팔을 룡켄 유유시

0: 다다 샤와 춘추데 라마스 데니 토메 샤와 춘추데 링크레요나
1: 튠주기 쇼방아버니 총주니더 칸스칸토 샘젠시 추시니
2: 샤와 춘추 쵸 다다 코나요 샤와 춘추 쵸 다다 코나요 개초 뉴그요 쵸 마니더
0: 지 그 세테 돈이 제 제벌이 탈선 되니 자칼라소 파코 랑고도 되니 되노 싸사모 그 친도데 되니 또 다른 보질이 먼저데 되니 그 쇼크도 젠젠지 산도 젠서 할레 비상 증거 너네 팀에 배동아
1: 공기 샤와 추가식 최신이 들이 샤와 님에베 공기 랑난게 차티
0: 야시라

튠줍타 질카시에 취업에 지도로 샤와 추가를 포리티니 튠줍기 최신배 샤와티시 그게도 샤와 추가를 나 진짜 샤와 코너스 대야 너 추구나 샤와디기에 테라 매균시 포도 더블레과라 튠줍기 소냐를 챕시 다로 로 뒤는 리비 샤와티 튠줍 타냠토 바론 총조로 초와르 르네 로추 데스 로레 예르투수 샤웨 스법 토세 리그투 조시 디니 샤와 추가라 헨기네 나오 시그시시 웬양 쿠엔디네 다와 카세 카제 조웨 테튠 튠줍기 코바 야양 첸시게 튠주 김기 강바디니 샤웨 강바시 튠주기 샤웨 강바라 계지 제바타 단이 배체를 샤와 로용 처비듯이 젠 튠주 낭토 조모지 수여베 고래 낭기 센즈 테이 샤웨 군케 링기 카세수

0: 大陆健康你下来是在专门的这一大队里面直接进入家
1: 태야 창아라 체외 쇼부시나 샤와 총주난 로요 로리 지드 주베가 지수 샤웨 너리난기 파피베 초와 죽지니 총주난 로요 로듀는 레베 샤와 티니 샤와 추가르 포리시 인신 나수 탈라 퍼비 웬양 코로 메균 포뇨의 겐키 카샤 겐키 차라 게드메라 지르바야 기세치다메 웬양 총준 디루 군슝키 님의 초보 유바 강식 더동 뒤죽 다 중미 창매 콜라 따도 지금

사투 룸슈르코 시드윈 나마 카사카노 케비오티 니게 소자 망치웨 큐타 큐체네 초와라 르시히 콘즈 세사와타 니니에와 네보와 소 강체야 큐지 토네 베기유라 펜즈 로제타 다용 치레치 대신 나젠 리로 초하게 신비 라웨 초덥 신식 담보 치신 유티 콘츠 체캉부 투즈 폐체와 계속 캐드 낭네 르시히 코니 달아 퍼비 라와 포시시 코로 무리 타미 저베 키수시게 유티 치와 시게세라 Lüdinki, Lazitan Jawara, Chiwa Tia, Chuzenum Dusu, Sine Pijujing Yu. Kui, Shindong Si Damne, Dongwen Su Jeje Chiwutsu. Koben Diru, Jungmen Wenki, Sakdun Wenze Jung Yu. Ti Rigdun Tsu, Kwanzu Yueba Hakwa Che Yu. Lawa Puri Tha Muri La Sosur Wang Wei Kimza Yue La Lawa Sosur Pa La Penzun Sur Yue Che Jing Rang Sosur Lam Du Gyue Ti Dung Tu Mi Yong Wa Chi Gyue

깜네 사르삼 하지 마라 모투 대능 추냐 소타 최송 제디 로마사바 계규 게네지 계자와 상회타 담보른 제유에 롱첸 최토 계지 잠이야 구이 잠이야 미치 Chamshu kuitu kiewa la, nyu zi xindu nyungu we. Denyi zi xin la, domib jen ki chi naba te pe yur chung shi. Te, sadwe we nyu tiongong pe sum sobo kwe ju toba kang shik. Cheb jikdu, za che we cher ju ta kang chuk nyar so che tobe. Te dara, denyi zi xin te, kang ri dobu che shi, che jire dro shi. Te da, 사료토기 수수 체체위 채소기 천다수 교류입니다.

치워미 샤부티 다다 카노추 칭에 놈니 주즈라오위 유무 최십 지시 유바타 텔레 유무 강식 파조 제조로 저리 제스바 시에토 코바라 믹스시 라바타 미진웨사 코베 제야 테야 담과 직송 체베 아니 라제 제엠베 머지식 베교 괴터메 정총 퇴베 샤비 탐진 최도 장나 개가 토베 저와 치르 유에바 제보 토베 젠즈 치 구민 탁주 치

샤부니 로숨니 나즈 민기기 왠장 샤부 망치와식 로초르리디 마도 파조르치 완메 왠장 샤웨 고바차고는 로초르 수엔비 샤베 타동 로니 숨기 차노 규림기고 셰규 낭토 고바치 민디오 켄 찌갸 메티 셰규 낭토 로숨을 수행비 흔히 거우비 포션츠 유묘사라 자조시 지문 놈주의 티리기야 렌두타 냠주의 렌다시 지라 테니 콘조 샤부 이엔비 텐기기 시그티야시 샤와 포션 티다 니급 링 냠용 시엔 차비 도금 겹주 티 상론 체덥 약쇼 티를 교류해 文章看起真热气呢他最热热的点不得就提参前用美天呀真热气热气这就是热气看最能做来求其越近提得比落状他女秀空洞的动物为决定提呢小为国把热热与更热的是 国不提哪个不爱说抗争性随便呢可以你国的土盲目别选择把帖子抵了那对金苦个不过心愿其次国别爱说帖子就最初来改次提松树等个没把村别提到了可国别国子呀先期策切错吧村土 小外国别扩散听完节才行国别扩散最别踏最提到我你怎么军队情绪可你踏最初期判不用天的阴行但你可以踏最来其实绝对上路路查了三百解体苦个最来解决来马的

0: Kama ta. Te, dana trban chu. Kurban. Hmm. Te tarin ne no ne ne mundun yan. Mundun yan mumbai. Mundun yan mumbai. Ya. Da ne ge da da chupa na ne pan ho zura. Are. Te ne ge dana kanga ya bo te. Dana tenji da ya mo zu. Are. Te tarin ge no dana ne ge shinshan shinshan yi zu. Te chu go chi ta.
1: 급수 가고로 십시를 집어티니 개선 쓰레기 집을 도마교 공 네바르도 죽고 해버린 것이시 사진 숨도 기급 준비 정중 숨집 크니 고란리가 지생각동 강기 도담 기본 이바타 로레진다 구분이 콩타레로 소 레레 치슈

0: 사진 숨들 정중 순접 교육이 대학교의 지능으로 최동 11일 하스바타 주로 체조 먹부케 유진 습업 미가도 연습마 샤다시 대야 소롱근비 쿠리온드 제나라 계산 쓰린타 코베레로 추 니다라 추즈 출하자 교육이
1: 송교회 난게 샤와 추가하다 속자 셴다 감각 긍지강리 소도바다 이다 광위장이 매엽다 단도리다게 아주 미리 통두 아니 짜니 퇴고야 매베 로디디스 지금
0: 사진 숨도이 샤와 추가라나 손에 구유지 진심 퇴탄대 파도야 중국 토가 유기 캔디엔 샤와디리 나르시 리바탕부 송접 속자기 제시 임베 토네 디다기 리교타 고자 나르시 뇽이 임바 촌통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提醒我这样样家吧提 파조로 첸뒤 차고 샤보카 지기야 렌진 차교로 신도 가보로 교류 렌진이 샤보 랑기 시슈 원비 탑람을 쇼듯이 제르바 똑단 데마시 계획 체토 유문남기 먹주 최내 개가 토변 대다 파조로 치 콘즈 리딤 제비 차주 대리 리규 규바 뷰리고식 균진 체토 샤와추가르키 지대 낭토 샤표 리규규베추 니버케젠 듄시 유메 웬야 티즈 겐지티 투동 니셰 잠타 타나 가르자 카셰 나나 멍교로 체 차기 웬야 유메 네버니 틸레 케가 체티 헌즈 지르바 소경 체비 겐지 코르규 유가마세 체 칸고 테다라 균투 체기

0: 킹이 펜즈 뭐 신고 요 말다.
1: 대슈다. 라게 나 슈즈 라고 보면서 뭐라 제 같이가.
0: 숨 막겨다. 숨지 막겨.
1: 키스 슈즈 라고 보면 예 미친다. 네 라는 나로 요신 말이.
2: 다그샤와.
0: 슈즈게 키라 뭐 신고 삼삼이라. 슈즈 생각하면 내가 집어 대회 신음에.
1: 야, 나 야로 조유베. 아.
0: 아. 다들 제껏을 편주 카르마나 녀도게. 가다 말아 밥이 참식겠니. 또스네. 나나니 감자 만나는 피신 부디에게 하고 말이. 돌려려나다.

0: 노노, 콰이슬랭가 규다.
1: 영아.
2: 왕청, 다스 이마 뜨다. 로고 차가시오.
3: 요요, 요.
4: 지금 신발라.
3: 용거예, 용거예.
0: 제모소, 슈즈게 나 이제 다랍지 오리. 예경 주신 용마지. 녀라러. 로봇이 제도 못소. 나 탄다 람상로 주의. 마로코라. 슈즈라. 상무시의
5: 허지.
2: 아지, 장가지가.
5: 기란테는 용마지. 기란테는 니 슈고 근데스 게오래. 다시 슈교스 용마다.
0: 용마지.
5: 간다 다리 주고. 나 나니 매이 또 나로. 퍼스티니 니 공조. 은이 참문도. 제다 제임스 럼 탕마리베. 기란다 쇼지 총무인의 무드나 조지. 드리주고 메이도지 처로나.
0: 용마시
2: 아샬라.
0: 아시다.
2: 딱히나니 결계 무쇼다. 셀라지스 최가피. 나 십지도기.
6: 아지. 남살리요.
5: 된다 지금 죽요. 니네 된다도 진주리들래. 죄든 심주나야도 된다 지불다. 쏘다 제마제.
2: 빨라.
4: 왜샤오.
2: 빨라. 개천라.
5: 용도아.
2: 给我写了这块片子。小陈，你也铁光的，肯定多。要我写不得。
6: 就这一对，你也铁了，没得虚话。
2: 有啊。

0: 세든 쌍마 니 범중아 쉬회게 쇠브리 갈라 신부 수고르다 아 드링기 앱시부도 가 호지 땅 안 속 갈라 싸도
1: 아 제제제 나도 서기 서기 순서리
0: 원초
2: 원초 난가 뭐 메딩 되다 디슈다
1: 나이 나이 아자라 니엘로 니엘로 아자
2: 아자 천라 딘데 급키큐라 키란 딱다니 아자기 심카 멤버리샤
3: 웨웨 겐천라스베시
2: 아 겐천라 어 계신마리 계신마리
4: 데 가려요레 데 가레사스는 렌조사 간가 토야요마리 아자 천라 키란 다니 아샬라 근처스 모케브레
5: Rüming lo tse, lehe, chansi gyemmi, yonga. Garo jikbe gyu shim, ngani zunbe sosh doa. Geje shib sakut de tre chijie.
0: Shib sakut wala, nye pomo de zo jile jikwa de yu. Dakda doos ma de na lamsa sorda shimbri. Tandu deyege doos nyungja shasambi. Gerange nye cipje tadu kisipje goya kardu siro.
5: 딩아리 게르게 상황 손자 나 레게 후메
0: 괜찮아 기라니에 나를 피해비노 니에 보면 되지 댄데 되다 무구치 게시 치그리 너나 니게 게치 좀 수입에 원다니 자차고 수입니 군주 치부도 줘 레 딱다 대비 경고
5: 영아 딩은 이 편지 귀가 제바 지셔
0: 와
5: 이네 가로치베 규짐 근데 세년 봐
0: 가로치게 규짐 뭐유네 주다 뚱구지 더도 제수 더스 치고기
5: 아 디제스리 나다 겐슈라코 너니 어 아 디제스리 너니 갑자기 잡고 싶어
0: 싶지.
5: 그상 랍드네 뒤주 노제. 나다 러쉬. 럽센치가 담시. 급디디 러쉬게 직제 카치제 럽센치 지지기. 타무데 럽센치니에디 나리스기. 제자.
2: 아니, 드네 드네 근데 쳇브리에.
0: 드네 콤페메 게라 수자. 니 럽제 키라초나 수제. 나레 직제디게 키네 로치비. 테네 제일 공개 나 독질릭 부슈야 치도 어 시도다 워버소 뉴제 게하리추 니에콘라 허지 키란 디제 나마지 나 포교수자 최고 회브리 수비 마세 레어치세 랍치 수자 워도스 모 심브리
4: 섬유레 데스 아샬라 키란 미자 기냠도갈
0: 이거죠 신유 제주
2: 체능원에 렌트 십시도와 아니 괜찮아 키라이게 보고 키나니 저와라 다다 근데스 지구이나
0: 정미
5: 천유
0: 로제
5: 십주시니
0: 인지
5: 창스겹교
0: 부주 어 말해 말해 총스겸해라
5: 어어 얌체야 하르도
0: 챤키라 상상제 야는 샤서 자원님 번접제
5: 얘랑 셰비 뭐 찬스게 묘메스
0: 카리나
5: 카라 카리나스 마이겜드메 미카지게 이지민지 데로 체너모도 초아게다 요마디 선거리 예전들의 제과야 미도 찬스게 없는 수수상와 매우 제거시 나 찬스게 없는 카르셔서 디터링 레가다 좋아요즈베
0: 어 슈자 좋아요마지 아 좋아요마지 디키랑 된다 송자 녀시라 증매 어 이내 시라 주디 그 좀 좀 송라
5: 쟤는 근데 시어래
0: 녀슈 능지나 아

0: 阿姐，不啦，既然头痛是他们说的，全家去救济了。你别再点数。阿姐，不啦，差点打麻将的，我送出去，不啦，既然得了公安局去。可把着嘞。我打电话吧，幺七二。既然公安局说那俺们这难办，得啊。用啊用啊，前两天家人是电话。
1: 用啊用啊！大姐，这不卷么多？钱都数码过也可以拿。宝马大姐接不是呗？
2: 接不接？哪大么多？过年给邻居家捐点是呗？
1: 我这什么事？
0: 네가 직부실 하징비
1: 키랑
0: 나 교부이 내 뒤에 개면 두스 갈 수고 있나
1: 딱제 제보다 뒤에 교육수민도 재산 소구된데 고시 이내 처하는 교육마시 니에 제나 쉼부 소구 교부치 정다 등금에상 인기리 디미 계시 소구호가 삼나 범호수의 담주고가 요하여마시 봉호절에 토나치 혹시 쉼배 정다 망시 쥐망스 담시 딘제 제비는 소구호야 그러와 체열라 틸리 뷰제 토르토시
0: 코주괴
3: 아 코주
4: 지켜다 십라 군주아라 템슬리 저기 이거시도 야주아 개능마시

네, 가서 좀 가지고. 고. 랑키 미도스. 이제 좀 가나 대사. 잠을 깊지. 뭐 사면 누가 아들이. 야. 야, 됐다. 다들 미주. 범신다 채내자. 차드다 야자 채내자. 파고 채비니. 랑 좋아 영마시. 이랑 경고유나 랑게 직세제 소화야 무시게니 코딱 죽으시

0: 야, 또 좀 아니다. 글린아.
1: 나이제 니 둥이. 희네, 니 믿을까?
0: 니들 다 치우는 거지? 니네 다그 도움 누구야? 수자, 니들 잡티리에 라디 역시 잡수도다. 니들 역할 좀 더. 잡수 나유는 잡게 미디다.

0: 당아 세차 냥나 준다.
1: 곰시 님들 가래. 세사부터 또 가봐 되지. 구조도 없어.
0: 왔으니 그래게 다도 더유.
2: 디샤 계란다 괜찮아. 저와나 미베.
1: 나브레나 양 스토기. 저와 처음도.
2: 디 할 순 것이. 제도 스니디 서브 당시. 차례미디 님도 셀라치 고츠 나오시.
1: 러빈데 저와 삽시라도.
2: 니 다들 괜찮아라 셰바 피지 기타 제나 주고 스킨 치우가.
1: 요요요. 부미게 메도 달 주도 맞지.
2: 셰나 주고 초구히. 봐라. 마티리 심니 셰히. 그런 게 죽듯이나 아.
1: 영아. 쉬다.
2: 마티리 아라 제도 지구지 날 쇼피. 수주 강기 진이 좀 하시죠. 공개가 거주 수주 강기 지켜다 시비 제가 쇼송기. 인양아 단디레가 디샤제 조이나면나 선비 수주 강디시.
1: 마오예 진카이 안기 지급 진이 아일런.
2: 지
1: 감가 집에 수주 가마르베.
2: 사비 수샤.
1: 저기 다시 쇼. 자팅은 소소리에게 감매했어도 더리고 급실이
2: 마시 예스는 가사 지소를 내수라 마시베 제사 셈나로 도치 유베스르시도
1: 디차사베 내주리라 제조라스 투자 교 자리 이지유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슈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 아 땅아 란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테웨 레기 지니라 나를 처도 학도 저웨 파문이 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를 고술로 딱제나다 뒤지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문 약슈디

0: Cheers.
1: Azi, pala. Nyesho, nyesho. Naida. Di.
2: Azi. Di khashe.
0: Da sat.
1: Di di mone chai ke se da ba.
0: Ma zo khala ma se ko la. Zem se ge.
1: Zem kar se ge.
0: Shu gu be.
2: 王朝的宿舍不就是你？是，
1: 我有两个宿舍，他们最奇怪了。啊，多大亲戚？啊，陆秀才是。
2: 喂，巴拉陆秀才没给啊我。王朝宿舍。巴拉，
1: 我们的宿舍。记得，你宿。啊啦，啊啦。
0: 걔는 냠샤.
1: 알아.
0: 걔는 소고기. 아. 드링이 제좀네. 쟁아. 야지 쇠부터 수녀비. 걔는 소야 편유 쳔보리.
1: 아. 아지. 어. 디. 디. 쳔버샤. 산누르베.
2: 최장치.
0: 제바선 수주 치그리. 이지 조국도 너. 세놈다. 매니저.
1: 아. 나. 나. 나. 아. 아, 마리. 녀세나. 시티즈메 베탑시댄소. 세리다 투아요.
0: 세리다 모툼 카토. 디녀레다기. 루술디세토 네챙아 챵비. 켐와드즈 갸지 세비나. 딜리뷰제 야트야. 뉴브 쳔보르스기. 요소시.

0: 공부 근 조심하나. 계시간 숨든데 처리 공부도나. 겨자 아자라 남아스난다. 초기된 매김상스 주나. 안저 든데 처마리. 제마레.
1: 녀지 굿임쇼.
0: 에지. 로보드 디티나야 카리나. 기란 참장을 대두. 볼라지게 기란 샘쇼 마다.
1: 푸이, 같이 오래. 나한테 고쳐내면 또. 남산 니가 교. 나래래 로보고 로보지에 특유.
0: 영아.

0: Cheese, cheese 嘛。
1: 下雨贵的，成不什么了？好了，去的。天气依然下雪，云点轻微速度，来，呀，这里的，这是哪里啊？呀，要往这里去。要去。哎，王闯。哦。下雪的。啊，要去要去。卡丘云。嗯。嗯。这边好多，都得没事多。
2: Dile rai kinyam chwe ba. Dogu di lawan ge, chinga nane ki yo bri. Chorda chidu nyok zin shirai yo ri. Gyubja khashe ge nale nyok thoo ma ri.
1: Nye che, dogu chubi na mikse shor la. So se gore, thongme chwa di ye ma she.
3: Rala na shiv she gyudu. Shimse li zing so kyo mi be.
4: Gine, gine, gine gyubja, gine.
5: Shar,
4: gine gyo.
5: Shar, shar, shar.
4: Oya,
2: gine gyo. Nye shi
1: la gachi. Lawan wane, kari ne shing gudu wa.
2: 等你啊，
6: 莫这个事去。他那样别个，瑞士自己的事。
2: 清桑，你得你过客厅的去去。光讲啊，毛有了两千个月不清桑，俺从小忙不是我这拿去。俺是哪个王朝强起来要谁？啥的的？
6: 王川，瑞士去过国贸国际，国外别人说多说的，说偏多的。
2: 那么啥的？伢说啥子呗？
3: 真的，真的的。
2: 你去个，我生命，第二次吧。现在下雪。我下一次没，就当要忙查下。
3: 出去在那也看用。等你出去，我的运送，如果需要各路赛尔的，可是不习惯的。我现在光了出去没咋，宿舍光没些。啊，对，徐北阳，啥？老是不是来不是来不接？老前不有那卡车些？
2: 老千不一能，是是是是，乱动家伙是呗？看见嘛，接不接？拿了，西亚古代伙是呗？你听这些有多？你听这熊面大，老了把被来和切我这是。大把熊的尼波，这些些的，不如叫。听这，苏贵二丁个呗？让崔某生不着急。哼，老徐，可对于你，老千不认识，看了大点好嘛的。 老千不一年，给不起得呀，托不到要谁？上个月组织忘了的，老群主给咱们孩子那么多钱，卡里些那么多制度啊，绿豆皮那扎，三轮都是一那扎，宿舍一那扎，老群主来给我们的话，上个月没做老准巧的，年前的上个月没了些糖吃的。
7: 徐伟，让做些干部要嘛的呗，要不吃也行没吧？咱们这忙的，啥个说？
8: Yes, you go it all.
9: Some do one like Yanga Yoshira Yudo, Ting Tangora, Yoshira Yudo, Una Yodo.
2: Bala, Chong Yaka Masabi, the Kam Troyak Shu, Maji, Kiko Ibe.
9: Wobe, Tasaga Shu, Shu.
2: Gentila, Kirashida,
10: Huda, Halejibo,
11: Yungu, Yungu,
12: Yaya, Yakani Sli, Bonasa Sakaboshi.
2: Momota,
12: Momota.
1: Shaja, Dinesuda.
12: Masu Mashi.
2: 啥来消息？我随便的。要去啊？通知小马些。老许，嗯。哎，我小林家的，关键不林家。俺那是多少人吃卡的多？看那村的干么事送亚米多？得来俺上么宁波这样应该怎么事的？怎么事啊？这都。
1: 小人连唱我叫的，可这多。
2: 我是第二度。我听这些呢，现在就差不多了。知道啊。咱们开始。
1: 这是唱不下的，需要别说过，这是开车的呢，连唱不就不是。
2: 没得的，但是这几天才。没事，俺昨天到金楼出面一个比拉要的，去过团结路，穿比拉，看不是拉要的，说小人懂个的。
1: 啊，就是这些。
2: 啊，这，妈妈太大气。
1: 错罗皮修，看那个月错罗皮鞋，错皮的。马姐，我在心木多。阿姐，
2: 你们都现在干不休息？我在心
1: 没去，累惨了没吧？喝点酒休息。真的，那是真的。我在。
2: 인다 지, 니, 솜, 카체
1: 야
2: 소중 최수도 아자 종시 아자 종아 인겸녀 인바 가르치에서 내 진년바
9: 좋아 렌저 좋아 렌저
12: 어, 비라도 구이 웨웨, 얘도 로쥬 나 가고 온지
2: 인다
9: 아, 지, 웨웨 랑 가시오 비라도 구이나 수지기 닝구 맵 잡다
12: 랑 수다 쇼 인바
9: 계속 나 쇼비나 나 가르치에서 내 시기
2: 다스 돈다 다스 소기
1: 야 모두 있다 야 야 두시 헐 하 헐 야
12: 오 우리 후후
1: 에 이 마슈 하 히
2: 할라 지 니 손 카체
12: 수다
2: 저 되다 단다 가르치했네 지금 있으니 애들 쏘래
9: 하하 쇼한 켈리 그래 쇼다 가르치했네 저기
1: 오 멈춰 되시다
9: 쇼 쇼와 가르쳐요
1: 되다
9: 아 좋지 쇼자 다 같이 그래 지금 왔어 봐라 켜라 키란 야샤지 나 兄弟 신한테 용도 왜 아 야샤메다 야샤메다 지 兄弟 신한테
0: 兄弟
9: 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弟那兄

0: 아샬라 나나 스님바세나 그랑게 직테나다
1: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0: 지, 니, 손, 같이.
1: 요. 예? 야.
0: 아, 샤나, 조심다, 老王, 치실샤.
2: 어, 니네 여와이. 어, 쟤는 얘.
3: 가르스나, 니, 봐.
0: 가래, 가래.
1: 마슈, 저와 랭게 니, 봐. 가르고 옆지, 니, 봐.
4: 저와 랭게 니.
1: 어, 저와 랭게 니, 봐.
5: 계수라
4: 당아 잼즈그메라 직집 숨메
0: 인트라 세레 맘차샤
1: 오야 나 유슈슈 마셔 입는 게 잔도 줄이 이다 비라도시
3: 예 도로시고
4: 용아 니 도줘
1: 도지
0: 도치 제달로 그 도시 등다 산데시 나데가 나 치셔트 텐유 아샹라 키나츠 수세셈 나게 게제셰 부음도 나데다 치셔샤 게치 정셰이
1: 용아 제나 밤을 안 지치오 나는 수세가지요. 매물아.
0: 지.
1: 오, 인다 인다.
0: 제모 사투르 제식는 왜 아?
3: 제자.
2: 딜레랑 초이 봐. 차샤 고르드 제는 영문 누구에?
0: 라게 뭐 지네? 밤에 랭겹쳐. 유. 지유.
2: 수레. 아, 진짜 마셔다지.
0: 카리나. 와 캡터 저유. 네 단동스. 나다 왕고큰 가로집에 캡타지기 거시
2: 어시 야
4: 저게 갈시해봐
0: 나 가로디기 유스유비 그냥게 딱봐 나 가로디 우르승도

0: 마시 챘느니 챙아 뒤주 세제 계란을 세 주고 삼주 이네 노노게 다들 시에자 내 상고야 개미도 디 빨라 디데스리 너니 가로 지 규타 제비 쇼와로 계란게 무튜나로
1: 나 빨라 스웨모호 자 로카 스윈바 디데스웬 사부드게
2: 아샬라 나 게만난다
1: 난 게만 랍시그리베 미디로 쓰다시 장바베 치초리 주왕스니라 무도 수엽다가 미샬 고다도르 마삽시 워츠규메 쿠르이 예
3: 몰라
1: 하메다
3: 하마야 하마야
0: 계주로 계랑아 게만나다 노노 단다
1: 게만 랍시그리베
0: 노노 단다 보고 말해라 계랑 공출레 시다가 흔히 코바 나주 상무 미게로 봐 예 언니가 내가 가르쳐비네 게키토르 헤이 예 슈바센다 저와는 언니 지동로 계랑게 저왕제 로시
1: 别着我，让我接着呢。那个天上不起来，肯定是过来。骆驼，多，
0: 把你们都骆驼，骆驼些。啊，这，俺老没。别去了，俺爹妈难打，谁打？他都骆驼嘛打。爹，出事生你吃这么多，你骂谁？啊，这，俺爹妈难打，你他妈输打。俺们有人肯定送球了吧？啊！

0: 에나 랑 가르신데도
1: 야 가르신데도 가스래야 랑데 계시가 용지 랑게 가르시스 유네 디슈에다 다그러봐
0: 용아 제나 빠슈랄 말해 기겐수 뭐 슈랄라 티리 니 고다 쓰기 슈로 내 주진데 책을 싸면 줄라 공개 오고 티리 능글 싸면 줘 오늘 섬유에 대해서 티리 가히 속으래 저와라 능미 계시야 호체시 삼시투 체로 내주다 희
1: 가리 냉무스래 단다 노노게 마도 잔능 매진에 요마다 니라라 카니시야유 당고디 계시란게 범수줄 고고다야사미너 나스 육샵극시 러시자마세 니라 레라워시미 니비디 모란 가부이 바차샤니 랑타다 로추주레브시 로춘주다 큐는 자야 요마다 디토네 잔다 우이노 요한 요마시
0: 마리 잔기시도 토나도 쳐구이 니 랑춘주 쳐 가레 로추주락스 롱업주락스이 나 미크 주드레메 나 왕고 큰 미유로 춘데지데이 니 아침 앱치자 로망 꾸치스 이내 니 타부도 큰 주무주 치루메 나다 우이노 워심네 타드부도 지동라 세메 나 이펜주 참부시다유 더도 랑가 도송아 디리 셈 큰제 세비네 나 로춘주다 케하르도 안당다 큐르메 야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아치 빨라 다 태어 말 굴루마나 아 굴루마나 아 뭐 비노 차샤비노 타다 부춘주 말이 은이 니보 마샤 금제 하리나 내도 그지지네 은이가 탁주 도그래 랑게 기가 좀 슈라다 능미 삼아 니 쓰기 수로 아치 아
2: 빨라 아 빨라
3: 저초 멘 피싱이
2: 빨라 빨라 아치 빨라
3: 니 그라시오 내주 내 뮤직 지금 하지.
2: 빨라.
3: 고고고 교라. 차벌 하지.
2: 니
3: 교라 나 봐 줘.
2: 빨라.
3: 교래 우이도 니보 대지. 교라 줘 봐다. 차벌 하지.

0: 우디.
1: 승마서 탄다 카바 잠이 간다 샤자 코마죠.
0: 기야마시. 샤모가 제도.
1: 어제.
0: 저도 좋아. 저 클라사티오.
1: 어. 팀의 샤모게 니치레 토르로 부시라 체주. 체장 탄다 니 샤모리아. 로그망스 치워 승비. 라삼 그 좀 좀 하던 아.
0: 다음에 라삼 동다. 샤모가 니 저 부시라. 교스 차로 친 승비. 니 로고 치도 로제는 가리 니 친도유. 샤뉴다. 샤니가 로시. 샤게 로고티 제세서 내가 갑시라도.
1: 오늘 삼 뒤지 등기 위해.
0: 뒤뒤 인고죠. 다 줘다.

0: 로요미다. 잼스가 진 기블루쇼. 기브시브쇼. 우리 네 계속 락다 키유. 필요한 자이. 잼샤 가로레. 갑두가 직도다. 가셰. 띵예 시슈체세 다바. 마리. 띵예 시슈체세 타타 자인다. 갑두가 직도다. 이거
1: 야줘.
0: 가셰야. 우리 네 창 아마 대슈린가. 성규 전부 개두에. 내수 갈라브레.
2: 내수니도. 이조 담녀샤.
0: 내수니도에. 샤유다 좋아요 마라.
2: 진짜 세네 진시. 이네 창마 샤유다 좋아케미도.
0: 다시 교구셔다. 녀석스 시작하도.
2: 당고디. 저 샤모 암적을 고야미도.
0: 아. 팀줄레 수치기 죽긴 내렸으기 저거 유매 단대 세수되게 합니다
2: 간다죠 샤모 불기입세야 맵자
0: 방야라지 치조 샤모 어 디샤 유다 좋아 가로래 더더게 카마구체 우디를 세상시
2: 지 디림방 아유 디네제 공세나 로우디게 저 샤모 니안나를 양수 주기스기 샤유 롱랑사 디제 세부자
0: 우디게 샤모를 두고 채니 샤유 먹입 채버 님지니 말다 어 된다니부터 가래 아
2: 롭딤 전라 부르쌈 샤샤
0: 가래? 콜빈 제크스니에디 슈크제 텐 카샤시 법사 권주경은 주공세 삼자 되니 망주 그주 죽음이 시달리샤
3: 예랑시오 시계 콜빈디게 오늘 벌써 시비스도 고급디다 듄제 콘스티게 비그리 삼주 샤유게 콘스 비큐 샤제 녜제 다민도 딜레 도제 롭딘 렌라 부르쌈 샤샤
0: 다 딘제 카림베 쿠이레 돈도 코비 제크스 니드체 녜 넘주 간에 토뇨 나주 크셔 녜국도 쿠엘락서리 교유너 코비 렌라를 쳄제 카리나 오네 당뇨 메브자제
3: 나주 당뇨 민도 삼주
0: 쳔이 키라니게 샤유르 샤가 치메베 아 아 세다 디고마 쉐다 녜다 차와게 통야 코르민도 고급시다 고바요래
3: 미수단도 구지자자 나주 렘규임도 저 나와수든 그제
0: 제서 조무소 니시아가 친구 근처스 전에 근처 선사 니도 갑지 니는 역시래

0: 야쇼, 야쇼다.
1: 진동 샤라. 차례는 그 유배.
0: 로용비.
1: 로용비.
0: 조선 치니 부구치 메배.
1: 아, 세 부구이 된다디 레르다 오죠, 是吧? 어, 우리 디랑 제야인다. 랑 탄다 카리 이내 유배 신규유. 이내 띵아래 세배 케이. 랑가 능초 마치아.
0: 치겔 치제 레지지도 봐. 찍마자다 신도 봐.
1: 디제 커 봐.
0: 야쇼.
1: 우리 다리 용제 니란 튼다 쳐야유.
0: 쉬다.
1: 어, 디 로빈전라 푸르삼 샤야 튼다디 장게 가담베.
0: 제 니야 가담비.
1: 카리나.
0: 디 네드 망고 식지 다진 교시. 공스 원의 시에 탁주 약 쉬드지.
1: 공스 공스스. 랑탄더 레베날 공스무도민도 랑년가 유다 치미랑 컨제시에도 소소의 레슈 주비아체도 레롤 삼마담체 레그 파마 체르주 콘케웨 커주 송야체도 소소의 기겐을 체브제 랑 유다 민도스타 생에도 와
0: 랑게체나
1: 예
0: 랑게가 따다 그제 봐
1: 예체나 랑게 로빈젠라가 튼다디 탁주 야우 체민도 로빈젠라 응이 겐라르다 ngani thante tinje yong ya lobin ren la ge thap do so yo nan sa zhe ba shi ba tuan da di kong ge no yo ma ri kong ge no yo ba cha sha ne ran lin zi ji dum so za tuan da di shu gi chung ru da ma re
0: ngan zu lang jiao ji bu mei za ne de tak ju ji du lang jiao ji bu shi
1: rang ge tan de ma zi ren lu gu do di le de ting ra pu ju chi du nga do ska yu
0: Yunga, ori, dosne nga nedu ka shatak ju dangu yu. Narani nye la, shesam taga shato. Lagda yachu.
1: Yunga, chen nga nye zhuyi.

0: 대배 진주면 좀 시에도 맞아야지 레허류 디리 로동 조선이 진짜 로리스 더도 가야 락다 기샤
1: 따야고 시에없이
0: 나의 다리 지대디도 각슈디 미니펜즈 지도유듯이 로동다과 묘소소제대네 유지에게 가보디 대치기 문에 렐라마시 너니 그줄랍다 대두네 님도시 장매 로동예 슈우리 쓰그지디 니에 삼디지 더뉴메 니에 로동 심딩네 분주를 쓰기
1: 갑자기 쇼스메
0: 갑자기한테 쇼하면 좋아 예저人有 내주디 타주 야구당이 됐어 롱치기라 더더가 교시하스기 딩웨가 불규비치 되디 가유스기
1: 샴 불규비치 다디 가갑메 벌쇼사 쇼시

0: 노보 나래 탑심도 솜라피지 내 주직진이니 나 치나추 솜라게 진짜 저기서 화성부리 탑심이었지 콘 주고 계주
1: 나 노노도 도리 제토음도게 자디 제고글라
0: 나 라로 용요 고토야미도 감가임을 좀 봐 콘 주고 계주
1: 자디 제고글라 샤모게 랑게 좀 봐 거비이나 잠베 사브지
0: 네 진짜 화치시리 네 솜라라 코랑게 켄주 수야스럽이 샤모게 저원의 신마지
2: 미상무라는
0: 대체 용비

0: 내주 집이 될 하네. 나랍제 마쳤지.
1: 암라. 만당다 메키란 카르는 곳이. 아자는 심만한 용도에. 나한테 10배 수준 심만하다.
0: 같이 오래라. 나님도 로저. 랑주가 내 생매. 나파 유래 로매. 랑다도 제 대기. 랑다도 제 대기.
1: 진짜 만나다 안아. 암라, 기나가 생명 준다. 갈 수 봐. 내 고민도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자 놈 용자 나르자 용자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자 체 서동 효퀸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다비키

0: Nestos ma gibje lamsa le ga yo be.
1: Ni a ji ya le ne zi hu xiu ye ge pu ju sang gu shi da. Nga qiu gu song sa ji lu tian kua yong de.
2: Ran ni ka mang le. Xiao tong, ding ge ni ge ran ni be la dai.
0: Ji. Ya ja. Gu le di yi. Ti ki ran ni ge le ge ru mi ji.
1: Ya ja. Karchiso. Ya. Yuji, kechi mo sgwa. Sedu po marwa. Karchiso.
2: Kara xiemina. 다른 쪽에 내 뚱다 십시기.
1: 균이 되게.
2: 응응.
1: 부화빈기 말봐.
2: 아지 육샤로지 뼈호든 제가 봐요래.
1: 닌치 날 든 제스 척부도고. 균이 되나 든데 부화오래.
2: 인기 말이.
1: 어, 저저저 은기 공부 쉬제 맨갈 따가줘 용두고. 저저저. 괜찮아. 뭐 화도 왜? 진짜 왜 아무리? 네 당도 공부시와 친구. 라푸규 정말이 나를 야구시 수수해제 되시. 뭐?
2: 이제 가봐 용 그래.
1: 라는 당도 뭐 화로 내 괜찮스 치가. 뭐 광저 거블 내 수만 걸 하시 있다. 디칸을 건부 딘제리. 인지 나를 수고 야구시 수시.
2: 나 인지 필구유.
1: 디 Rampukhoje khinje spegure kese nyoba samna nye wujil nye shpyun de ra shibun le negi gwedom chir juro shyu
2: me nga purkyu ma chen yo ma so nga bugde mo
1: kare
2: nga ni tan tan lo chin ju ri nga tan de ne purkyu cham shyo sa na yo mun bin du ma se je ma nga ra ni le tan do bu yo ya ku ge da tu chu ma bu yo ri 한등아라니 깔래기 왜 투수리
1: 얘랑 차샤르 동시 쓰그메 네가 레가 삼쇼 쓰유 보고기 사베 지러 너니 레가 그뒤 조조져 봐
2: 레라부디 이제 가봐요래 랑게 삼바 보고기 사소나 가봐 주니 되네 조셔셔 열쓴 거도게
1: 진우라 가르치세요 보고디 오늘 먹어봐
2: 당일
1: 유지 니랑 쉬어 보고디 장주고 말다

0: 디스레 예스 뷰조 삼고 로도 마르베 나다 님도 스토도 자 가르체브레 아 가로가 답지 뭐 마르베 실 따중에 예 자 아르카나 답지
1: 자 렌즈 진동지 대 다그랍스지 가르치유
0: 嗯嗯嗯爹爹没几杯那醉了是吧阿少你闯不上不赢然而看用呀他接着啊呵呵嗯嗯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Risha, Tong Chepo Shirachigi.
1: Pusam Chedu is, Rengi Gabikir Chundu Midus. Misha Dang Yong Sola, Samukun Dung Midu.
0: Tarazi, Ponto Tangma Tarisha.
1: Munet Tarisha.
0: Mule Nebu Josabu Yirisha. Motidoda. Arashibu, Bujo Sangu.

0: 게 세야 된다디. 개들의 흉들지.
1: 네가 씨.
0: 흉들이나 네랑 최고 인지 레전 세가 집이. 너도가 로고 제주. 개들이나 나다 우디 카제비. 정회도 된다디. 상시에 고삼추. 이내 고급 삼추죠. 다들한 자유나 네랑 시기. 우디가 잘을 통도 양나 단대부터 뇌도 신용이도 디스트랑게 세브싱 혹시 우라 내가 침푸 자메브네스 뒤주다 심뉴 상마 장가 삼다비
1: 띵의 시비유 단다가 니 카제 자상 모랑게 뇌도 제심 혹시
0: 모랑게 뇌도 제미도라 자게 뇌도 제 혹시 담도니 나 계란이 버루라 장기 겸이 되시 띵의 시그유 우디게 계란이 저와도 육사지 나다 수도 되시 뭐라모 깁시라 제 니 시기 니에 드시 되부도 동어도 계란이기 니 드시 쉬디 세미나 삼부디 동리마 제사시야 상게 니즈 드라베 지라 니에 된 대외교 진지 싶으시 허겨우지니 부모를 구치 중이비

0: 장 암자 자기 중도.
1: 엠질라가 남다른 도송기. 땅아 불기업자 요시.
0: 문예. 답야스. 랑치도 가져기기.
1: 야죠. 암자 먹어보듯 양가 롱스라세수.
0: 当然不拒绝啊，鱼子，真是特别兄弟的。
1: 大大是让大下雨。

0: 노보 야죠.
1: 야지 로고야 하려래. 제 왜 부르봐. 선이 취조 가줄래. 내가 저거래.
0: 선이 취조 취조 당고.
1: 쌤 나이 기브라시도 왜?
0: 장고시에나 운에도. 뭐지 불쌈 저도 나왔던 거 맞지. 단다 양양 야다야 준디. 운에가 저기 녀석이.
1: 띵 거추. 남가 가부 유병한 중원의 시비나. 니다 템보다 지구지.
0: 다 그래. 어, 쇼모 근제도. 코르병 이제 다야디. 저지 지구도야.
1: 쇼모라가 소야러. 이제 가세 단차 숨기.
0: 쟤는 샴라 최대 넘주 다야로. 야면은 얘 가봐서 겹지. 탑시 가셔 실력 봐.
1: 하지. 장기 소부 소고 마지. 능다 요 마지.
0: 라는 할시 요거래. 가셔 러브로 지사는 얘 럭마로.
1: 샴모 준다 다 친나. 능다 요 마지.

0: 시랑게 샤오마르 숨부 마스다 낭다요 마지
1: 예 디카스그레 샹다게 나티네 녀럽시 마지
0: 샤오모 준달 나 이지유 낭다요 마지 마세 미츠 샤오모 중샤 커주기 퓨주민의 리스미드게 랑 두로 초키스타 디차조유
1: 영아

0: 노부 타타게 랑게 지켜빈라 레곤 쉬브르스기 오늘베
1: 랑게 니그두에 그줄라 자신베 님은 당고데 코피 인원게 완조 포트 체야 김센 팀 중에
0: 니 니기 랑게 규기 케메 럽송어
1: 아시아 유능신 포트베 김규메 양샤모 능신 게르브츠 강아이 케나무주 나 포트브스야 레리데 가신 유브자미
0: 니 신규유
1: 마세 랑게 싱그리 나 다가스 고군니 디제메 이네 진다 처음부디 나 삼로 오네 시라코츠 랑게 셰브 다그르샤 지딘디가 캐치슈디 캐미 익지심지 체자니 타제비 나 보고디 끼기
0: 야지 노부
1: This.
0: 让罗对不起啊，不过这差别起了。让可就从用的这个的，你劝他干没用？我，你呢？让给干的这个的，之前的隔壁的，让了不过你不用这一只。通通不过你不要了呗？嗯嗯，让
1: 个那么久的这个的，你
0: 看领袖，起码来个什么？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诺贝尔的那个 Ha ha ha.

0: 야, 잡다이다. 장관님도 요디. 님 집에 드셔서 같이가.
1: 딘제 전에 신내란 로그리. 칠리 제미지 유디 모스 템부였다.
0: 그 봐도. 제모 그 봐도 아. 에, 장츠디. 나다 가니시. 까마암 추모 추다. 진짜 고요마 그 개바 고름이도.
1: 다시도 나랑 쌤나 노동다 좀 비치 부인부지.
0: 좀 비치 부인 쓰이 그시베. 노동자래 토시. 왜? 네 첩구비. 하, 딱봐 노동다 도와든 게 되기. 미스 포르다. 계란이 지금 마시.
1: 가르치부 말도.
0: 마시, 진짜 진 랭게 고스도. 간다 니에 시에시 마소. 계란이 지금 큐네 마시.
1: 그신 공기 그 주유체도 랑을 로고시라 체비. 나 야주 근데 쓰가.
0: 락단 제비 프랑스 사가나 칼란타비 샤치단다 제비는 가라니 스위스 컨슐료가 조금 해줘
1: 캐싱아 딜레믹스에 사그저 와딘 제 유비는
0: 디그리 샤게 빈조러 조부 가리네 제비 올 때지 니 가리네 캐링고 가리네 캐링이야이
1: 나랑 빈조 친도 민도 나랑 가로 채우유

0: 치부딘 제일은 가 새가 같이 가. 세. 아라 시부시 돈도. 돈도 뭐 저다 배 아. 라소 먹어 배.
1: 머다로 진이가 담아 보시. 아라 동제 그 저스 머다 보시.
0: 세. 나니 시비시. 따로 진이 세유는 커도 나름 럽 제가 세제 같이 가.
1: 빈조 세제 셈나 계시에 봐 금세 걸어 배 아. 아라 도스도. 먹이 도스죠.
0: 가르쳐서
1: 디링하다 도웨님도 알아둔 같이 비.
0: 어.
1: 샤게된 도웨 근제도.
0: 도웨 도웨 미야고 싶도.
1: 뭐라게 디링아 카상슈. 다지만에 뭐라라 동그제스 대구메 녜시마소.
0: 장게 다원은 우디 통돌로 통문도에.
1: 나스네 르단사.
0: 쳔나 딱다 쳔브리. 랑게 셈보 쿠양스 쳔. 간이 망스 오시 당구로 봐. 딱바 우디 삼제마 뒤.
1: 나 알겠다.

0: 허씨 코르빈 샤머
1: 코르빈로 하르체소
0: 테스트리 쇼인다 코르빈 샤머 랑아 쇼공세 로규토 로충슈 코르빈들다
1: 코르빈 제바 당고디 지조님도 비르고 유자 남자라니르시기
0: 쉬베 그들도
1: 임진이스네 발릴 단초 하루와 심블로동다 우디르샤
0: 터리 임베간러 판투송 제바니 셰시고리 터진 조약 갑큐님에
1: 야오면 두게
0: 아시다 부님도 대함해 봐 Rana Simmeza Kimsang Chuki Karime Hakumidu Taji Chasha Dembu Chungsa Samlatan Rembrita Udige Rang Gude Yorba Bali Charien Dembe Saji Shirda Temze Yao Chila
1: Unne Dugwe
2: Bukuse Yadi Unne Lera Arsia
1: Jiga Dugwa Amlaga Kingribe
3: 장계콘르마슈야 콘게 킴비이나 나포 규체야요 마지
1: 통돌레지 딩이베
2: 장계 모랑 카트시다
3: 마타살레 구지 제벨레 양든 삽체오르바
1: 가바단조
3: 발리
2: 다다지 쇼모 장계 모랑 타토 야오시라 응니르 장 차오 고야디 레라 마다
1: 시 낭다 모고
2: 통도조 쳔다 파인 레슈아
1: 요
3: 니다르싱 아심제 지기 되지
2: 머신에 다 그러봐
1: Lo kye zang, ngam cha lam shi.

0: 他的特别人让有的什么都吃了就是嘛的我怎么吃我嘛的一年方圆迷龙吧就拉那是哪我那都不同个人一年让你随便就出来请不着吧用不烫过的嘛的过来一个菜一仓不吃这些菜来吃就不能吃哪样去啊
1: 용아, 대란 찌르기.
0: 용아.
1: 능조피와 그스슈인다. 그스슈, 감사.
0: 감사, 디디피다.
1: 능조피와 그스슈.
0: 아, 니에체오. 태제나. 키랑 슈스 커바이나.
2: 직시.
0: 직시. 대리.
2: 감사.
1: 능조피와 그스슈.
0: 아, 디.
1: 능조피와 그스슈.
0: 도스네, 차량 유능 아기에다나다.
2: 레스.
0: 나 화신스이. 범치주, 인다. 아자게랑 딘자 타고 예고.
2: 용 아자라 터지슈
1: 아자라 터제나
0: 가르도니 디도
1: 신도코
0: 아 용아
2: 선우네 코니고
0: 도스구나
2: 터제나 장시 제차 GP 안이지

0: 你也是给我去，别去让做这阵营的，用啊。嗯。找到劳动，得留着干什么？对。哈哈。阿家华新。哦。俺娘来买中烟的。雅秋，快别那么你，看那你的咖啡。雅秋。
1: 아자
2: 화신 야주아 용아
1: 아자 뒤룽 유치스도 주전 날 다시 가기다

0: 지라 땡기 좋았어.
1: 다 그러셔. 비쇼 같이 이제 빌드지.
0: 야.
1: 다 그러셔.
0: 콜드.
2: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스몰링의 공감사 나나스가 귀신 규제 토레 레체난 시제 중마 하장기 감초 디링 안수 규제 토레 빨린 초청 이메나 송쟁의 초유 남태 메조야 리데유 참매 현세 다리 다나조 메조 콩가종 수슈디 잠바 리네기 갑초 이네레 하장기 띵서부여리 제삼 뒤즈나 나 숨냠도 규뉴스 나가테도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增进我母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남胖聚集 계산매도 测度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규제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띵여태 진강 기문시 등도 주었다 사두 진강 분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겸유 계급이 진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겸유 변종 사비에 탄성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성 띵링타 탄성 사띵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교육이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육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别的 후다 체규이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 최소기 냠시그 나위 소자기 나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쯔밤 쯔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위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 캄리 총시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